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외로운 양치기 Lonely Goatherd 줄리 앤드루스와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제가 부르기도 했거든요. 휘파람 영화 왕관아 중에서 I Whistle a Happy Tune 두려울 땐 즐거운 가락을 휘파람으로 부르지 마르니 닉슨과 여러 친구들이 함께 노래했습니다. 모두 리차드 로저스의 영화 음악이었는데요. 아, 이 두 곡의 공통점이라면 사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이렇게 흥겨운 휘파람을 부른다거나 막 천둥 번개에 겁먹은 아이들을 달래면서 막 양 목소리 에에에 요거내면서 흥겨운 노래로 정말 빛의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듯이 두려움을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불안함이 찾아올 때, 아, 그건 다 미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 집중하면서 오늘 또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음악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받습니다. 콩 게시판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입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제 소개를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가 아, 이 곡은 내가 좀 담아둬야겠다. 나의 플레이리스트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뭘 해도 좋은 날씨인데 강명부님은 신디와 함께 제왕산 산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0814 쓰는 분 출근길 어린이집 지나는데 알록달록 한복에 댕기까지 맨 아이들 속속

등원하는 모습이 정말 예쁘고 정겹습니다.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한복을 입어주니 추석 대명절이 오고 있음이 실감난다고 0814 쓰는 분. 그러게요. 한복이 진짜 좀 거추장스럽기도 하지만 그 예쁘게 입고 다니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가끔 듭니다. 좀 편안하게 만들어진다면 뭐 입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또 재해석한 0814 쓰는 분, 그 친구들, 어린 친구들의 한복 입은 모습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 한잔 나눌게요. 자, 이번엔 구스타프 랑게의 알프스의 호두막에서 In the Alpine Hut, 파울로스 브리지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알프레드 그린드펠트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주제에 의한 연주회용 패러프레이즈, 비인의 저녁 작품 56, 선우예권의 피아노 연주로 두 곡 전해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관의 연주였습니다. 알프레드 그린펠트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주제에 의한 연주회용 패러프레이즈 빈의 저녁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구스타프 랑게의 알프스의 오두막에서 파울로스 브리지의 피아노였습니다. 4403 쓰는 분이 가음과는 통하는 게 있다고 지난주 대구에서 선우예관 에스토니아 국립교향악단과의 연주 하시고 라이브 연주에 엄청 감동하는 가을밤이었다고 하셨고 오늘이죠. 오늘 서울에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관과 에스토니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가 있는데 그 공연 가시는 이태영님께서 잘 다녀와서 후기 남기겠다고 아 좋으시겠습니다. 3260 혼자 살던 자취방에서 결혼해 아내랑 같이 살다 오늘 드디어 이삿날입니다. 좁은 자취방에서도 행복했지만 고생했던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과 또 이삼의 여러모로 짜증내서 미안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음악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새로 옮기시는 둥지에서는 두 분 정말 좋은 일들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짜증나는 일에도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더 성숙한 부부가 되실 겁니다. 3260 쓰는 분께 따뜻한 차 두 잔과 함께 이 곡을 전하고 싶습니다. 파울 링케의 곡인데요. 가보트 파블로바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워낙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전설적인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가 2인무에 이 곡을 쓰면서 많은 또 관심과 사랑을 받게 돼서 가보트 파블로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리차드 보닌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파울 링케의 가봇 파블로바, 리차드 본인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끼야, 가정음악 선곡 리스트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6318 쓰는 분, 양이랑 늦잠 자면서 듣는 방송 최고네요. 와, 양이랑 늦잠 주무시면서 방송 듣고 계십니까? 진짜 행복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2255 쓰는 분은 가족과 함께 휴양림에서 듣고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해준 남편 승범 씨 고맙고 같이 함께한 오빠 세원이 좋은 시간 잘 보내고 가요. 야, 사진까지. 휴양림이라니. 추석에 앞당겨 먼저 이렇게 좀 여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나영님께서는 순례길 여정 시작한 지 15일 머나먼 이국 스페인 옛 카스티아 왕국의 수도였던 브루고스에서 윤주님 목소리를 듣게 되다니 그저 신기 감동입니다. 마음에도 다리에도 쉼 주려 하루 더 묵어가는 브루고스에서 신가음 들으려 새벽 2시 눈 비비며 어머 권나영님 정말 감동입니다. 그 먼 아, 저는 아직 가본 적 없는 그 순례길에서 제 목소리를 그 공간 공기에 아 놓아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프지 않게 무사히 안전하게 순례길 여정 잘 마치시고 뭔가 정말 변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여정이길 바랍니다. 631825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나눌게요. 가정음악 9시 32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안데르센입니다.

1840년 7월 덴마크에서 출발한 30대 중반의 한 작가가 독일 라이프치히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이곳의 상주 오케스트라이자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악단인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멘델스존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연습하고 있던 멘델스존은 그가 누군지 알아보고는 아주 반갑게 맞았습니다. 리허설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했고 연습이 끝난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 초안만 그려진 악보 중에 하나를 선물로 건네기도 했어요. 비슷한 시기 멘델스존과 이웃에 살고 있던 작곡가 슈만은 이 작가의 시를 바탕으로 가곡을 완성했습니다.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특징인 작가의 글에 영감을 얻어 다섯 개의 가곡을 묶은 작품 40번을 작곡한 슈만. 그로부터 4년 후인 1844년 이 작가와 처음 만났을 때 이 곡을 직접 피아노로 연주해 주기도 했죠. 멘델스존과 슈만 두 음악가가 특별한 애정으로 대했던 작가,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문학작품을 선보였던 덴마크의 문호 안데르센이었습니다. 인어공주,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동화를 남긴 안데르센은 어린 시절 작가가 아니라 오페라 가수를 꿈꾸었답니다.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사랑했던 그는 코펜하겐 왕립극장 소년 합창단에서 활동하기도 했죠. 변성기 이후 합창단을 나오고 작가가 된 후에도 좋은 공연을 찾아다니며 감상하고 음악가들을 만나 친분을 쌓는 등 음악에 꾸준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바그너 음악극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오페라 대본에도 도전했죠. 같은 덴마크 출신의 작곡가 닐스 가데가 곡을 붙인 오페라 바다에서 온 여인의 대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안데르센은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리그가 덴마크에서 활동하던 시절 알게 된 두 사람은 38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작품 세계를 존중하는 예술가로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당시 20살이었던 그리그는 존경하는 선배 안데르센의 시에 곡을 붙여 가곡을 만들고 약혼녀인 니나에게 선물했는데요. 이 곡이 바로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는 그리그의 대표 가곡 그대를 사랑해 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안데르센이었습니다.

그대를 사랑해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Ich liebe dich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욱신님께서 예전 KBS에서 방영된 외화 중에 젊은 그리그 부부가 아마도 신혼여행 가며 노년의 안데르센을 방문하고 안데르센을 만난 그리그가 무척 감격해하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동년배 간의 우정도 물론 아름답지만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이 정말 아름다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동년배에게는 갖기 좀 쉽지 않은 존경심이나 또 깊은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대를 사랑해가 안데르센 네, 시를 가지고 니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그의 곡이었군요. 이번에는 슈만이 또 안데르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시를 바탕으로 지은 가곡, 작품 40을 들어볼 텐데 다섯 곡을 모두 듣겠습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이 쓴 이 가곡들의 원문을 좀 살펴보면 아, 이거 갑자기 정신이 버쩍 차려지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잔혹동화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꿈 같은 경우가 그런데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막 다정하게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 까마귀와 그 무리들이 막 날카롭게 울어대면서 너의 천사, 너의 천사는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우리의 저녁 식사가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여튼 안데르센이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성인 독자도 염두에 두고 글을 썼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런 순수한, 순진한 소망과 또 냉혹한 현실을 이렇게 함께 병치하면서 풍자적인 그런 글도 남겼다. 좀 참고하시면서 슈만의 가곡 듣겠습니다. 3월의 제비꽃, 어머니의 꿈, 군인, 악사, 배신당한 사랑 이렇게 다섯 곡, 바리톤 보, 스코브후스의 음성, 스테판 블라다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 작품 40이었습니다. 3월의 제비꽃, 어머니의 꿈, 군인, 악사, 배신당한 사랑, 바리톤 보 스코프후스, 스테판 블라다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시의 곡을 붙인 슈만의 가곡. 오늘 음악 그리고 안데르센을 통해서 또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사연 중 자취방에서 신혼살림 시작해 오늘 이사 간다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5654 쓰는 분이 등판하셨습니다. 이사 준비하며 저를 대신해 굳은 일 도맡아 해주고 바쁜 와중에 일과 가정, 그 외 모든 걸 이끌어준 남편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남편, 이사 가는 그곳에서 더 재밌고 행복하게 살자. 내가 더욱 잘해줄게. 하셨어요. 야, 진짜 보기 드문 사랑이 넘치는 부부시네요. 5654 쓰는 분 진짜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커피 두 잔 보내드린 거 맞죠? 예. 자, 이번엔 베토벤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39번 알레그레토 트리오 반더러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피아노 3중주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없는 작품 39번 알레그레토 트리오 방다러의 연주였습니다. 8790 추석 기차 예매를 못해 10월 초에 부모님 댁 가기로 했습니다. 7시 되자마자 클릭했는데 9만 번째. 이게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아, 작년 추석 차편으로 편도로만 10시간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서 기차로 가려 했더니 그마저도 힘드네요. 추석이 다가와도 고향에 못 가니 아쉬운 마음 한가득이지만 아무 곳에도 가지 않는 첫 추석 연휴. 아이들과 집에서 쉬는 것도 어쩌면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좀 이렇게 추석 전

후로 나누어서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아 기차 예매 이거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8790 쓰는 분께 아 10월 초 부모님과 좋은 시간 가지시고 추석 연휴에는 좀 우리 가족들과 아, 이것저것 소소한 행복감을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잔 보낼게요.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정각입니다.

바리톤 송기창의 음성으로 김효근 시곡 가을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바리톤 오현명이 노래한 김수경 씨 나훈영 곡 아 가을인가. 전혜련 님이 바람이 쉭쉭 불어오니 가곡이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어로 된 하셔서 준비해봤습니다. 7984 쓰는 분이 매일 아침 운동하면서 이어폰으로 듣다 오늘 집에서 블루투스 볼륨 크게 들고 듣는데 더 좋은데요. 아, 음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계절 탓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가을에는 뭘 들어도 더 좋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 저녁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일본의 세트스코어 0-3으로 패했습니다. 8년 만에 오른 4강 무대였던 만큼 좀 아쉬웠지만 야, 그래도 조별리그 전승을 했고 8강전에서 카자흐스탄 완패하면서 이 여기까지 올라온 그 과정만으로도 우리 선수들 뭐 이미 값진 성과를 냈죠. 오늘 태국과 동메달 놓고 마지막 승부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아쉬움을 딛고 오늘 코트에서는 정말 후회 없는 경기 펼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경기예요. 3시 50분부터 KBS 1TV 중계하니까 또 우리 여자배구 대표팀 응원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자 농구 금메달도 나왔고요. 지금 한국팀 전체 아주 잘하고 있는 편이어서 예, 으쌰으쌰 화이팅입니다. 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고요. 자,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 전종목 잘하고 있으니까 또 응원하면서 이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힘을 드립니다. 김민기의 상록수,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러시아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김민기의 상록수 들었습니다. 1129 쓰는 분, 저는 어린 시절 수영선수로 13년간 생활했어요. 어제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수영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어찌나 감동받고 뭉클하던지요. 모든 종목 선수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아, 정말 1129 쓰는 분도 존경합니다. 13년간 수영선수 하셨으면 진짜 뭐든 하실 수 있으시죠? 아, 대표 선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수영 강습반에서 열심히 발차기한 우리 가정음악 식구들 포함해서 도전하는 모든 분들께 화이팅을 외칩니다. 우린 끝내 이길 겁니다. 1129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낼게요. 4632. 어제 루돌프 부부빈더 연주에 다녀왔는데 거장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고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다고 모차르트를 재발견하셨다고 하시면서 부빈더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2번을 청하셨는데 22번을 부빈더가 연주한 음원은 없어서 오늘 그의 연주로 피아노 협주곡 20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 작품 번호 466 중에서 2악장 로망스 함께 듣겠습니다. 루돌프 부빈더의 피아노, 오이겐 요후미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바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일 작품 번호 466 가운데 2악장 로망스였습니다. 루돌프 부빈달 피아노 오이겐 요후미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르토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586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어젯밤부터 시래기 구사리 불려서 삶아놓고 청소하고 시장에 전거리 사러 가려고요. 가을 하늘과 구름 봄의 명절 음식 준비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고요. 가정음악을 비롯한 클래식 음악 노동요 삼아서요. 추석 준비하는 어머님들과 며느님들 위해 오늘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어머님들 며느님들 뿐만 아니라 아버님들도 아들 사위 할 것 없이 함께 준비하는 한가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게 함께 드시면서 정을 나누는 한가위 되셨으면 해요. 3586 쓰는 분도 그렇고 용유미님 주방에 가음 틀어놓고 고등어 김치찜 올려놓고 가족들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다고. 아 기다리시는군요. 고등어 김치찜 해놓고 산책이라도 어디 휘 다녀오시죠. 자 3586 쓰는 분 포함해서 음식 장만하시는 분들 허리 좀 한번 피시죠. 가정음악 10시 30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단순하면서도 극적인 선율로 영화의 긴장감과 감동을 동시에 불어넣는 음악가, 할리우드 영화음악의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존 윌리엄스를 좋아하세요?

1974년 유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작곡가 존 윌리엄스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당시 스필버그 감독은 식인 상어가 나오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기계 상어 모양이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고 상어도 실감나게 표현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한 감독 존 윌리엄스에게 특별히 음악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확인하러 간 날 존 윌리엄스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단 두 개의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미파 미파 미파 그 두음을 듣고 스필버그 감독은 처음엔 아, 이 친구 장난하나 했대요. 장엄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기대했기에 좀 화도 났고요. 그런 그에게 존 윌리엄스가 말했죠. 이 영화의 주제음악은 원초적이어야 해요. 식인 상어의 무자비한 본능, 끊임없이 심장 박동이 뇌리에 박혀야 합니다. 그는 두 개의 음을 가지고 음역대와 샘여림, 템포의 변화를 주면서 상어가 등장하기 직전의 공포감을 역동적으로 그려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음은 1976년 존 윌리엄스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주기도 했죠. 듣기만 해도 저 멀리서 식인 상어가 다가오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이 곡, 영화 조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영화 조스 OST 중에서 메인 타이틀 First Victim 듣겠습니다.

영화 조스 웨스티 중에서 메인 타이틀 첫 번째 희생자 First Victim 들으셨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었습니다. 표준님이 하하하 부산 상어 출몰과 관련인가요? 전지현님 부산 천연 수족관이라고 관광객 몰린다네요. 그러게요. 조창현님 부산 상어 이름 북항에 들어왔다고 북항이라고 붙여줬다고. 아 그렇습니다. 아, 때에 아주 걸맞게 오늘 조스 OST를 들었네요. 언제 들어도 사실 조스의 모형은 좀 허술했어요. 그런데 그 조스의 모형만 봤다면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영화를 살렸죠. 존 윌리엄스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존 윌리엄스는 1932년 2월 8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드러머이자 타악기 주자였고요. 덕분에 어려서부터 다양한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어요. 7살 무렵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한 그는 작곡가 마리오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에게 작곡을 배웠고 줄리어드 음악원에 진학해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한때 피아니스트를 꿈꾸기도 했는데 195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헐리우드 영화 음악을 연주하는 건반 연주자로 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와 피터 건 등의 피아노 연주를 맡게 된 존 윌리엄스는 1970년대 이후 영화음악 작곡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화음악가로 존 윌리엄스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킨 작품 1977년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죠.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바그너 음악극에서 영감을 얻었던 존 윌리엄스는 특정한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유도 동기, 라이트 모티브를 사용해 음악과 극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었고요. 웅장한 금관악기의 소리를 강조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가장 존 윌리엄스다운 음악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대표곡입니다. 영화 스타워즈 중에서 새로운 희망,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영화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 주제곡이었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3765 쓰는 분 얼마 전 어떤 공연에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90이 넘는 연세인데 이제 좀 걱정입니다. 존 윌리엄스 선생님 만수무강하세요 하셨고 0990 쓰는 분 초보 운전자인데 스타워즈 주제 음악 나오니까 용기를 주는 음악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한 사람의 음악만 마음속에 가득 채워보는 시간이죠. 존 윌리엄스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74년 존 윌리엄스는 첫 번째 아내이자 가수였던 바바라 루익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상실의 고통 속에서 그는 아내를 떠올리며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여에 걸쳐 써내려간 이 곡, 특히 애절한 슬픔이 그리워진 이 악장이 아름다운데요. 이 곡은 1981년 1월 세인트 루이스 파월홀에서 레나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이스 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마크 페스카노프의 연주로 초연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그는 이미 40여 년이 더 지난 이 협주곡 악보를 다시 고쳐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숙한 음악 세계를 확립한 노장 눈에 비친 악보는 군데군데 미숙하고 손볼 곳들이 있었나 봅니다. 오케스트라와 독주악기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바이올린 독주의 기교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재탄생한 바이올린 협주곡 1번, 그해 3월 보스턴 심포니홀에서 길 샤함의 협연으로 첫 선을 보였고요. 클래식에 깊이 뿌리 내린 존 윌리엄스의 음악 세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곡은 제임스 에네스를 비롯해 여러 바이올리니스트들을 통해 꾸준히 연주되고 있습니다. 아내를 기리며 쓴 존 윌리엄스의 애도시이기도 하겠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2악장 Slowly in Peaceful Contemplation, 천천히 평온한 묵상 가운데 길샴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존 윌리엄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2악장 Slowly in Peaceful Contemplation, 평온한 묵상 속에서 길 샤함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의 연주였습니다. 김민지님이 제가 애정하는 밴드 토토의 보컬 조셉 윌리엄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유전자의 힘이란. 그렇습니다. 존 윌리엄스와 그 부인 바바라 루익 사이에서 태어난 조셉 윌리엄스. 예전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의 성인 심바의 노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하쿠나 마타타 이걸 부른 조셉 윌리엄스. 그리고 또 권미료님이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도 생각나신다고. 오늘 존 윌리엄스를 좋아하세요. 함께한 화요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건호,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에는 광대가 등장하고 춘향전에는 방자와 향단이가 나오지요. 이들은 이야기가 한껏 무겁고 심각해진 순간에도 가벼운 웃음과 여유로 분위기를 잠시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관객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다시 이어질 이야기의 감정선을 더욱 선명하게 강조해주기도 합니다. 고전주의 음악의 소나타에서도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악장이 있었습니다. 1악장과 2악장을 지나고 나면 우아한 춤곡인 미뉴엣이 등장하고 또 베토벤의 시대에는 그 자리를 더 빠르고 짓궂은 스케르초가 대신하기도 했죠. 오늘 살롱 드 피아노에서는 베토벤이 소나타 속에 마련해둔 그런 짧은 휴식처 같은 악장들을 만나볼게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생생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소감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 드 피아노 지금 시작할게요.

9월 살롱드 피아노는 KBS 클래식 FM 2024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시리즈 음반 속 주인공 피아니스트 정지원과 함께 베토벤 피아노 초기 소나타를 집중 탐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네, 피아니스트 정지원이 마스터로 함께하는 9월의 살롱드 피아노는 베토벤의 초기 소나타들을 집중 탐구합니다. 오늘은 그중 분위기를 환기하며 잠깐 쉬어갈 틈을 만들어주는 악장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뉴엣 두 곡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먼저 7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알레그로 트리오, 이어서 11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미노레, 모두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합니다.

0: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7번 중 3악장 미뉴에토 알레그로 트리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11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미노레, 모두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소나타 가운데 속할 미뉴엣 악장을 연이어 들으니까 또 새롭고 즐겁습니다. 1119번 쓰시는 분께서 호사를 누리는 시간이네요. 정지원 피아니스트가 쳐주는 베토벤 소나타를 들으며 보며 다림질을 하니 더 판판하게 잘 다려지는 마법이라며 적어주셨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홍경애님께서는 연주를 듣기 위해 나무를 다듬다 멈추고 자리에 편히 앉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레 명절 연휴가 시작 되죠. 각 가정에서 얼마나 다들 분주하실지요. 맛있게 나물이 다듬어질 것 같습니다. 임소희님, 수영하나님, 지원님, 오늘도 황홀한 피아노 라이브 함께합니다. 0691번 쓰시는 분께서는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 양면성을 느낍니다. 강인함의 남성적인 면과 형반대되는 작고 섬세한 여성적인 면이 들립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미뉴엣이 저도 참 우아하면서도 힘있는 손짓으로 여겨졌는데 어서 이 소감을 정지원 피아니스트와 나눠보겠습니다. 9월의 살롱마스터 정지원 피아니스트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첫 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은데 그런 날씨

0: 를 더욱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듯한 그런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역시나 바쁘게 살았고요.
0: 네네.
1: 중간에 또 재밌는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러고.
0: 취미가 무엇입니까? 정지원 씨는.
1: 이거는 사실 제 말씀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0: 네네.
1: 그 피자 만들기를 이제 하고
0: 직접 만드셨다고요?
1: 네, 직접
0: 먹으러 가신 게 아니고
1: 네, 만들었습니다.
0: 이야, 요리에 관심이 많으시나 봅니다. 또 의외인데요.
1: 좋은 기업에서 그런 네. 프로그램 비슷한 걸 해서 거기에 초대돼서.
0: 우와, 집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가서 적극적이십니다. 피자도 만드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오늘 저희에게 이제 베토벤의 미뉴엣 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춤곡 악장이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1: 우선은 제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1, 2악장을 위주로 많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네. 1악장은 약간 소나타의 얼굴과 같은 그런 악장이고 훨씬 더 엄격한 형식 위주로 돼 있는 악장이고 2악장은 반대로 조금 베토벤의 내면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악장이었고 좀 더 진지하고 무거운 그런 악장이었습니다. 3악장은 네. 이제 보통은 저희가 고전주의 시대에서 3악장 형식으로 그러니까 소나타를 3악장으로 알곤 하는데 그게 보통 빠르게 시작을 하면은 중아이들이 낙장이 노래를 하고 또 3악장이 화려하게 끝낸다 약간 이런
0: 그렇죠.
1: 관습 같은 게 있었죠.
0: 맞아요.
1: 그래서 사실 그거를 건반 악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4악장 형태로 정립을 시킨 거는 베토벤이었고요. 그래서 네. 베토벤은 그 사이에 미뉴엣을 이제 넣기 시작했고 어떨 때는 이제 그 안에 또 다른 이따 나올 그런 형식 비슷한 그런 악장을 넣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악장은 미뉴엣이라는 건 사실 세박자의 어떤 춤곡이고
0: 그렇게 알고 이제, 있죠.
1: 네. 보통 이제 궁정에서 유래가 됐다고 알고 있고 되게 예의를 차려서 세련되고 우아하게
0: 네.
1: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악장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격식 있는 궁정 춤곡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소나타 악장에 포함되었을 때도 그런 우아함이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7번하고 11번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점인데 악장 이름이 똑같은 미뉴엣이어도 뭐 어떤 것은 미뉴엣 트리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미뉴엣이라고만 적혀 있을 때도 있고 또 11번의 경우는 미뉴에토 미노레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조금씩 다른 건가요?
1: 이것도 역시나 관습적인 건데요. 미뉴엣이라는 악장은 보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0: 네.
1: A라는 주제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그와 대비되는 B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A로 돌아가는
0: 네, 네.
1: 그런 이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트리오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방금 친 것처럼 미노레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방금 쳤던 두 곡은 트리오에서는 되게 모토릭한 그런 트리오였고 그래서 데뷔를 이룬 거고
0: 네네.
1: 두 번째 쳤던 곡은 이제 B 부분에 미노레가 나와서 아예 단조로 나오면서 조금 데뷔를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제가 잘 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미뉴엣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네. 트리오와 그 세 파트는 다른 거예요?
1: 그 보통 미뉴엣, 트리오, 미뉴엣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 네네.
1: 이 B 부분이라는 거를 이제 뭐 트리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노레가 들어갈 수도 있고
0: 네네.
1: 근데 이제 미뉴엣과 미뉴엣 사이에 되게 대비되는 악장이 그
0: 네네.
1: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를테면 7번 3악장을 제가 미뉴엣토 알레그로 트리오라고 소개를 했는데
1: 네. 그래서 악장

0: 제목은 미뉴엣이고 이제 그 미뉴엣 부분이 알레그레토이고 B 부분이 트리오.
1: 아, 다시 미뉴엣으로 그 돌아가온다.
0: 돌아오는 그런.
1: 네. 네. 그럼 그래. 가운데 트리오는 뭔가요? 그것도 뭐 세 가지 뭐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0: 그런 거는 아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 네, 네. 네.
0: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분석적으로 따져 보면 그 안에 또 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1: 네, 네. 그러면은 네. 미노래는 어떤 뜻이에요? 미노래.
0: 미노래는 말 그대로 마이너인. 거고 그래서 네. 조성이 밝은 장조에서 시작을 했으면은 그거와 대비되는 단조로 노래를 하는 그런 부분.
1: 아, 그래서 색깔이 바뀌는 네, 걸 맞습니다. 우리가 느낄 네. 수 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미뉴엣 악장의 특징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케르초 악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막연하게 옛날에 제가 진짜 잘 몰랐을 때는 스케르초는 빠른 미뉴엣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스케르초는 무엇인가요?
0: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빠른 미뉴엣이라고 설명하면은 형식적으로도 사실 맞고 근데 스케르초는 이제 어원상 조금 장난스러운 경쾌한 이런 느낌을 지닌 악장이고요.
1: 네.
0: 근데 미뉴엣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A, B, A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 네.
0: 이제 세 부분을 조금 다르게 노래하는 것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스케르초를 들려주시나요?
0: 우선은 2번 소나타의 3악장 스케르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르초 악장은 아니지만
1: 네.
0: 6번 소나타의 3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장난스러운 프레스토 악장.
1: 아,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아, 이 질문 한 번만 드리고 제가 이제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베토벤의 여러 소나타 중 이 미뉴엣, 이 스케르초들을 골라주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지현 씨가 좋아하는 곡들인가요?
0: 이거는 사실 제가 마지막 주에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어떤 곡을 고르는 기준은 그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언젠가 이 음악이 저한테 들어왔을 텐데 이게 제 안에서 약간 뿌리를 내리고 흡수가 되는 음악이 있고
1: 그렇죠. 이제
0: 반대로 그러지 않은 음악도
1: 네,
0: 있죠.
1: 네, 네.
0: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우연히 악보를 봤을 때 나는 이제 이거를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보통 곡을 고르는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네. 오늘은 좀 뿌리 내린 곡들이군요. 아, 기대됩니다. 지금 연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 살롱드 피아노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이 현장을 눈으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을 연이어 듣겠습니다. 먼저 피아노 소나타 2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레토 미노레 이어서 역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6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모두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2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레토 미노레,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6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였습니다. 모두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정혜진님께서 정지원 피아니스트 갈수록 좋아요 적어주셨고요. 전현정님께서도 참 기분이 좋아지네요. 상쾌한 오늘 아침 같습니다. 아, 음악이 이 상쾌한 아침 가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군요. 제니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명 작곡한 그분 맞나요? 어메이징 베토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게요. 참 베토벤은 진지한 곡, 비장한 곡, 못지않게 이렇게 가볍고 상쾌한 음악도 만들 수 있었던 위대한 작곡가였습니다. 콩 게시판에는 9563번 쓰시는 분께서 베토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으로 즐겁게 감상합니다 문자 주셨고요. 또 5318번 쓰시는 분은 연휴 전이라 좀 바쁘지만 제가 초기 소나타를 좋아해서요 자리 잡고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즐겁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9961번 쓰시는 분께서는 첫 번째 곡은 창문을 활짝 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곡은 나비가 날아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을인데 봄처럼 다가온다고 원혜정님도 처음 듣는 곡인데 참 예쁩니다. 소감 적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피아노 소나타를 많이 듣는다고 해도 널리 알려진 곡들 위주로 또는 아무래도 1악장 또는 마지막 악장 위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3악장만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어보긴 진짜 처음인데 너무 즐겁네요.
1: 저도 이렇게 쳐보는 게 처음이어서
0: 네.
1: 되게 곤란합니다.
0: 곤란하세요? 왜요?
1: 아,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핑계긴 한데 제가 이렇게 금방 치고 금방 끝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짧은 곡들을 그냥 훅 치고 훅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서
0: 네,
1: 오히려
0: 네.
1: 이게 어떤 큰 소나타라는 앞뒤에 맥락이 있으면은
0: 네, 네.
1: 훨씬 더 연주를 자연스럽게 잘 하는 것 같은데
0: 네, 네.
1: 아 무슨 어렵네요. 네,
0: 흐름이 뚝뚝 끊기는 것
1: 네,
0: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1: 느낌인데.
0: 저희는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쭤보죠. 첫 주에는 1악장, 지난주엔 2악장, 오늘 3악장까지 왔는데 이것도 피아니스트께도 좀 색다른 경험 아닙니까?
1: 네, 이거는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저도 이 김에 공부 차원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0: 네,
1: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초기 베토벤의 에너지는 확실히 조금 다른 좀 더 fresh한 그런
0: 네,
1: 느낌이
0: 네.
1: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정지원 씨처럼 청년 베토벤의
1: 네,
0: 음악을 오늘
1: 사실
0: 네,
1: 저는 네. 그 중기 베토벤에 있는 그 에너지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0: 네, 네.
1: 그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이후로 뭔가 본인이 다른 음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작품 제 목록들을 보시면은 다들 기겁하실 정도로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0: 쏟아냈을까라는
1: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베토벤을 사실 더 좋아했다면
0: 네.
1: 이번에는 조금 더 젊은 상쾌한 에너지의 베토벤을 많이
0: 네.
1: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의욕이 가득한 네. 그런 반짝반짝했던 그런 베토벤의 모습에 함께 빠져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영실님께서 피자 피아노 이병열님께서 갑자기 정지원 셰프로 보입니다. 뭐 김미정님도 피자 먹고 싶네요라고 또 적어주셔서 네,
1: 그 네. 한국에서 이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줄여서 배피소라고 하시더라고요.
0: 네, 네, 그렇게 많이 하죠.
1: 근데 이제 제 친구들도 저를 배피소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베를린 피자 소년이라서
0: 아~
1: 배피소라고.
0: 아, 그 정도로 피자를 좋아하시는군요.
1: 네,
0: 하긴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이제 신청하셔서 피자 요리 수업도 지난주에 들으셨고 하셨겠죠. 그게 그냥 유료 수강 이런 게 아니라 몇 명만 추천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무작위 추첨에 선정되셨다고 네. 합니다. 좀 이런 귀여운 면도 있으시네요.
1: 아, 그런 거는 네, 네, 사생활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아티스트의 또 다른 취향을 알게 되니까 더 귀 기울여지고 더 기억이 되고 그렇네요. 방금 스케르초 악장을 또는 스케르초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악장을 전해주셨습니다. 미뉴에처럼 스케르초 악장 역시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는 그 곳이 있었네요.
1: 네, 맞습니다. 스케르초도 형식상 ABA 형식으로 되어 있고 스케르초라는 말은 사실 이태리어에서 온 어원이고 농담 혹은 장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훨씬 더 유머러스하고 경쾌하고 뭔가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진짜 왜 초반에 뭐랄까 진지하게 시작했고 중간에 느린 악장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악장이 되면 그 중간에 있는 3악장쯤에 위치한 스케르초 악장의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주셨던 6번 소나타 3악장은 스케르초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히 스케르초 같았어요.
1: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오해를 위해서 조금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케르초는 이제 사실 악장으로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그 처음 쳤던 곡처럼 이게 악장으로서 스케르초가 있을 수 있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전주의에서 보통 3악장에서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해서 이제 그거를 확장을 시켜서 그 중간에 춤곡 악장을 이제 끼워넣기 시작했고
0: 네.
1: 이제 그거를 정립한 사람이 또 베토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놀랍게도 이제 보통은 이제 미뉴엣이 들어가는 악장이었는데 그거를 스케르초를 쓰기 시작한 사람도 베토벤입니다.
0: 네.
1: 물론 다른 분이 계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배우기로는 이제 베토벤이 그 두 가지를 정립했다라고 네. 배우고 그러니까 베토벤 이미 초기였을 때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고
0: 그러니까요.
1: 6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거와 반대로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스케르초 악장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 곡 6번 전체가 조금 가볍고 짧은 곡이고 그래서 이제 이 3악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태리의 어원처럼 뭐 조금 경쾌하고 빠른 농담이 들어있는 그런 악장으로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스케르초라는 장르는 이제 나중에 낭만 시대 가면은 쇼팽이 유명한 스케르초를 이제 네 개를 남겼죠.
0: 네.
1: 그런 식으로 점점 확장돼가는 그런 걸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저는 이 6번 3악장을 들으면서 베토벤 3번 영웅 교향곡의 3악장이 생각났어요. 도입부가 비슷해야 딴딴딴딴 따라라라 빨라지는 이 구간이 같이 연상이 돼서 함께 나중에 이어서 들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 베토벤은 왜 미뉴엣이라는 관습을 바꾸면서까지 중간 악장에 이렇게 스케르초를 활용했을까요? 굉장히 대범한 시도인데 왜 그는 스케르초를 이토록 참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1: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되게 치밀한 사람이었고 이거 그냥 저의 생각인데 글쎄요. 그 전후에 있는 음악들을 항상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뉴엣이라는 장르는 조금은 덜 경쾌하고
0: 네,
1: 그렇게
0: 네, 그렇죠.
1: 우아하고 세련된 멜로디라면 네. 스케르초는 네. 훨씬 더 이제 좀 장난스럽고 경쾌한 그런 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느린 악장에 따라서 조금 이게 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미뉴엣은 아까 왜 들어보셨을 때 미뉴엣이 조금 더 우아하고 노래하는 전율이었으면은 그 중간에 있는 트리오나 미노레가 훨씬 더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의 트리오였거든요.
0: 네, 네.
1: 근데 이번에 쳤던 스케르초에서는 스케르초가 조금 더 가볍고 경쾌하면은 중간에 있는 이제 미노레가 되게 선율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미노래였다고.
0: 네, 다르네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음악들을 흔들리지 않고 연주하시려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할 텐데 아티스트로서 피아니스트로서 속도감과 섬세함 사이의 균형은 또 어떻게 맞추시는 편이세요?
1: 우선은 속도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0: 속도 생각은 네, 하지 않는다.
1: 저는 보통 그렇고 속도가 제가 심지어 연주하면서도 빠르게 느껴지면은 나중에 그걸 들어봤을 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 있는 걸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네, 뭐 이론은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그래요.
1: 아직까지도 뭔가 연주할 때마다 이 균형과 밸런스를 잘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0: 네네.
1: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거.
0: 듣는 거. 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손이 않죠. 막 굴러가고 네, 있는데 들으면서 참 균형을 찾으며 어렵습니다. 속도와
1: 어렵습니다.
0: 아름다움, 섬세함을 함께 유지한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뉴엣과 스케르초 음악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론도 악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소나타를 항상 소개할 때 마지막 악장 중에 론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있었어요. 뭔가요, 론도?
1: 론도는 소나타 형식 과 더불어서 굉장히 마지막 악장에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론도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미뉴엣 스케르초보다 조금 더 확장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뉴엣 스케르초는 A B A 이렇게 온다면은 그 뒤에 C A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우선 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래서 네, 네.
1: A B A C A 그래서 A가 총 세 번 반복하는.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확장이 되면은 뒤에 B A가 또 다시 붙고 이런 네, 식으로 네, 어떤 주제가 있다가 여기를 한번 봤다가 그리고 다시 주제로 돌아왔다가 또 네, 저기도 네, 한번 구경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주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0: 네, 네. 되풀이 된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가장 첫 번째 론도는 뭐 쳤다기보다는 배웠다는 게 터키 행진곡이었어요. 네. 터키 행진곡이 제목이 사막장 론도 알라 투르카, 그러니까 론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원 피아니스트의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지만 항상 그 주선율이 주선율 네, 제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얘기일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곡을 되게 한두 번씩 연주를 하곤 하는데요.
0: 아, 그러세요.
1: 그 베토벤의 론도는 본인이 직접 그 음악이 같은 게 나왔을 때 조금 조금씩 다르게 치게끔 연주를 이제 하게끔 적어놨거든요.
0: 네,
1: 근데
0: 네,
1: 모차르트의 그 터키 행진곡은 다 똑같이
0: 똑같죠.
1: 돌아와서
0: 네, 네,
1: 연주를 할 때도 조금 지루한 감이
0: 진짜요?
1: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 그 도돌이표도 다 그려져 있고 이래서
0: 예,
1: 그거를 뭔가 맥락상 조금씩 다르게 치긴 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반복을 다 하다 보면은
0: 네,
1: 나중에 가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0: 네, 네. 모차르트보다 베토벤이신가요? 정지원 씨는
1: 사실 이것도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0: 네,
1: 그 작곡가 월드컵을 제가 한번 친구들이랑 했었는데
0: 예예 예.
1: 저는 모차르트가 우승했습니다.
0: 정말 나 이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 베를린 피자 소년은 제가 확실히 이름을 그 별명을 외우게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론도는 베토벤의 론도를 더 좋아하시는 것으로?
1: 네, 그건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감상할 론도 악장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우선 두 가지 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9번의 2악장 이제 들려드릴 거고 또 2번 소나타의 4악장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네, 각각 네, 어떤 곡들입니까?
1: 론도라는 거는 사실 그 형식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케르초나 미뉴엣처럼 어떤 그 성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 이름 자체. 그래서
0: 네,
1: 사실 그 유명한 비창 2악장 음악도 론도 형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느리고 서정적일 수도 있고 19번 2악장은 론도지만 조금 더 스켈초스러운 약간 가볍고 통통 튀는 그런
0: 네, 네.
1: 동시에 우아한 그런 론도이고 2번 4악장은 이제 베토벤이 그라치오소라고 써놨는데 어떤 빠르기 말도 안 써놓고 우아하게
0: 그러네요.
1: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네, 네. 굉장히 우아하고 마치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네. 악장입니다.
0: 론도 하면 그래도 빠르기가 좀 빠른 편인가요? 어때요?
1: 그것도 사실은 정해져 있진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창은 안단테 칸타빌레이고 그게 네, 그 보통 빠른 게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끝곡 끝 라이브 음악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이 현장을 눈으로도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볼 19번 2악장은 좀 빠른 스케르초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이어지는 2번의 4악장은 우아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라치오소 어떤 느낌인지 비교하시면서 감상하시면 더 풍성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19번 가운데 2악장 론도 알레그로 이어서 2번 중에서 4악장 론도 그라치오소 모두 정재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가운데 2악장 론도 알레그로,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중에서 4악장 론도 그라치오소였습니다. 이름처럼 너무나 우아한 음악이었네요. 정지원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린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정지원님 10년 전에 러시아에서 했던 그랜드 피아노 콩쿨 참가하셨던 그분 맞죠? 그때 양복 입은 더벅머리 소년이었는데 이렇게 크셨네요. 여전히 소년이십니다. 베를린 피자 소년 재밌습니다. 필립 닉네임 쓰시는 분 적어주셨고, 두선님께서는 목소리도 피아노 음색도 참 순수해 보이네요 적어주셨고요. 김정현님, 지난번 초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 2악장이어서 오늘은 미니웬 스케르초 론도 선율들, 정지원의 피아니스트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로 잘 듣고 있습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윤성희님께서는 아이구야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치던 소나틴에 있는 곡이네요. 아 그랬었나요? 전혀 다른 곡입니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었더니 정말 당혹스럽네요. 역시 피아니스트가 치는 피아노 곡은 악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악보가 다른 것으로. 5318번 쓰시는 분, 지원님 때문에 앞으로 피자 볼 때마다 베토벤을 떠올리는 제가 보일 것 같아요. 박봉영님께서는 20대니 한창 먹을 나이입니다. 9295번 쓰시는 분께서 손재주가 있으셔서 피자도 맛있게 잘 만드실 것 같습니다. 예술적으로 피자를 만드실 것 같습니다. 다들 저처럼 비슷한 생각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1: 피자 얘기를 다들 잘
0: 아니 베를린 음식은 입에 잘 맞으시나요? 어떠세요?
1: 네, 그 저는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 걸 되게 잘 해서
0: 네네
1: 그 보통 이제 빵과 버터와 햄과 치즈, 달걀, 커피 네. 이게 항상 아침인데 항상 이렇게 다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빵이 떨어지면 빵을 사고 치즈가 그렇죠, 떨어진 그렇죠. 치즈를 사고 네, 그래서 네. 그 이 단어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0: 어떤 게

0: 하시지.
1: 네네네.
2: 그 일본 게임인데 이제 어떤 네. 동물들이 사는 마을 게임인데 사실 저는 네.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이제 제 인생을 마치 그 그냥 동물들의 마을에 네, 네.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구해서 먹고 네. 포도를 먹고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네. 살고 있습니다.
1: 네. 아무튼 입에 맞으시는 것으로 네. 맞춰서 지내시는 것으로. 아, 정주현 씨의 오늘도 색다른 면을 또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베토벤 초기 소나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어떤 곡들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2: 네, 여태껏 조금 어떤 악장에 집중하고 그 특징들을 정말 베토벤이 이런 곡에 이런 성격의 곡도 썼어요. 이런 우아한 곡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진지한 곡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노래를 우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드렸으면은 이제 그거를 다 모아서
1: 네.
2: 조금은 큰 스케일로 전체 악장을 이제 들려드릴까 해서 그래서 사실은 론도 같은 것도 4악장으로 이제 따로 할까 하다가 급하게 오늘 다 하고 마지막 주는 그 유명한 월광 소나타의 1악장과
1: 네. 너무 좋아요.
2: 12번 소나타 장송 행진곡이라는 소나타인데요.
1: 예, 네.
2: 굉장히 조금은 진지하고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제 생각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곡을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해서
1: 네.
2: 꼭 한번 전 악장을 다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월광 소나타의 1악장 그리고 12번 장송 소나타 전악장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쾌하고 아름다운 음악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9월의 살롱 마스터 피아니스트 정지원 마스터와 함께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오늘은 미뉴엣 스케르초 론도 편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초대석이 있는 수요일입니다. 지난 7월 한 달을 함께했던 살롱 드 고잉 홈의 마스터,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리더,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독보적인 감각과 생생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손여름표 새 음반 플레이라이트 소식과 함께 다시 KBS 음악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우리 뇌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온도가 있을까요? 이 온도다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여러 연구에서는 대체로 20대 초반의 쾌적한 환경에서 집중력과 작업 수행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요즘 같은 날씨죠. 너무 더우면 몸은 체온을 조절하느라 쉽게 지치고요. 반대로 너무 추워도 몸이 움츠러들면서 생각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온도일 텐데요. 날씨가 좋아서 자꾸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가을입니다. 나들이도 좋지만 걸음을 좀 늦추고 쌓여있던 생각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과 결심, 앞으로의 흐름을 바꿀 일들까지요.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머리가 맑아져서 생각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계절일 테니까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낙스트 뮤직 가운데 2악장 로망스였습니다.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 그리고 베르트랑 세르베라의 바이올린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아코디언으로 듣는 모차르트의 곡 가을과도 잘 어울리는 곡으로 생생 클래식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이 참 생각하기 좋은 계절인데 동시에 또 야외 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계절이잖아요. 맑은 날씨에 신나서 밖으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생각할 시간은 또 생각만큼 많지 않은 것 같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쌓여가는 생각들도 잘 정리해두는 그런 시간 마련해 두고 계신가요? 연휴를 이틀 앞둔 화요일입니다. 마음이 좀 바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들 또 듣고 싶은 곡 알려주세요. 저희가 내일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지만 오늘도 신청곡은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좀 넣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여유 두시고 신청해 주시면 원하시는 때 함께 듣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콩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혜신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날씨만 같아라. 라고 6837번 쓰시는 분은 60이 되고 보니 더욱 생각 정리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셨고 교환님도 눈 뜨고 보니 깊은 가을 속이네요. 하셨고 지수님은 가을을 맞아서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은 지우고 평소에 담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단장해보고 싶다고 하셨고 학수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최고라고 해주셨어요. 날씨가 참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 같죠. 비단 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고요. 기분과 생체 리듬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날씨입니다. 영란님께서는 토요일에 나온 곡인데 중간에 하프 소리가 나와서 궁금하다고 선곡표 보셨는데도 못 찾겠어요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9월 선곡표 이제 토요일 선곡표를 살펴봤는데 페리스 엘바스의 라 만돌린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비에드 메스트르의 하프 연주로 전해드렸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한번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바흐의 소나타 G단조 바흐 작품번호 1020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마리나 피치니니의 플루트와 브라질 기타 듀오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작품 7번 가운데 3악장 론도 라 캄파넬라 였습니다. 클로이 한슬립의 바이올린과 폴 매니지미아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바흐의 소나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0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였습니다. 마리나 피치니니의 플룻과 브라질 기타 듀오의 연주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들려오는 이 곡들이 날씨와 참 어울리네요 하셨고 수연님이 날씨가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영미님께서는 저는 베를린 출장을 왔는데요. 여기에도 클래식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생클의 인트로가 나와서 생생 클래식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셨어요. 아, 저희 시그널 음악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모차르트의 론도 E플랫 장조 QL 371번입니다. 바보라 강상불의 연주로 저희는 듣고 있는데요. 언제 모차르트의 론도 QL 371번을 영민님을 위해서 전해드려야겠네요. 7268번 쓰시는 분 46살이 되어서 동영상을 보면서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성당에서 반주하는 딸이 있는데 딸 믿고 독학으로 퇴근 후 저녁마다 조금씩 치는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해서 언제 캐논을 칠 수 있겠어 하면서 둘이 같이 웃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런 날이 오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7268번 쓰시는 분 기운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3397번 쓰시는 분 저희 가족은 추석을 보내고 다른 분위기를 맞이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9월 30일 수요일에 위 절제 수술을 받으시거든요. 수술 전에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명절 때 가족끼리 또 오붓한 시간 보내시고 마음을 한데 뭉쳐서 한데 모아서 아버지 얼른 쾌유하실 수 있기를 수술 잘 되시기를 저도 마음 전하겠습니다. 3397번 쓰시는 분께도 따뜻한 음료 한잔 하실 수 있게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다음 곡은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 6번입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림스키 크루소코프의 오페라 차르 술탄의 이야기 가운데 행진곡이었습니다.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푸시킨의 동화시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이 오페라에서 그 유명한 왕벌의 비행도 나오고요. 콩 게시판에도 말씀해 주셨네요. 먼저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6번이었습니다.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재경님 점심 먹고 왔는데 한낮에 바깥 날씨는 뜨겁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오늘도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른다고 본 것 같은데. 지은님께서는 오늘 생글 조용하게 듣고 있습니다. 약간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예약하고 방문할 예정인데 별일 아닐 거다 하면서도 긴장되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병원 가기 전에는 늘 좀 긴장이 되죠. 별일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을 가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또 1388번 쓰시는 분 혼자 조용히 생생 클래식 들으면서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요. 가을 맞이로 단발 펌까지 해서 기분 전환도 제대로 했습니다. 아, 지금 기분 좋게 듣고 있는데요. 가을과 잘 어울리는 가을가을한 곡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하루만 출근하면 드디어 쉴 수 있어서 더 설레네요. 이번 연휴에 뭐 하실 건가 이렇게 봤더니 아이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고 푹 쉬면서 가을을 즐겨보려고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별거가 별거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상에서 좀 그동안 놓쳤던 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놓치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경은님도 아름다운 가을 날씨 만끽하고 계신가요? 나른한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하늘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음악도 듣다 보니까 저절로 제가 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하셨는데요. 여기에 클라리넷 또 소리가 곁들여지면 어떨까 해서 베버의 클라리넷 오중주 B플랫 장조 작품 3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취임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웨르크 비트만의 클라리넷과 그가 지휘하는 아이리시 취임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위플랫장초 작품 3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오늘은 메르크 비트마나의 클라리넷과 그가 지휘하는 아이리쉬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4209번 쓰시는 분, 파주의 한낮도 뜨겁습니다 하셨고 편안하게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준식님께서는 저희 가족은 추석 연휴에 남해로 온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결혼 40주년 축하 겸해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축하와 추석을 겸해서 좀 싸게 한 게 아닐까. 아유, 그럼 무슨 그런 오해를. 또 그래도 어마무시하게 기대된다고 반어법이셨군요.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서요 하셨는데 아유, 남해는 또 얼마나 좋을까요. 즐거운 추억들 차곡차곡 마음에 많이 쌓아두고 돌아오시고요. 3472번 쓰시는 분의 그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전람회의 그림을 듣고 왔는데요. 정말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큰 박스 안에 여러 종류의 과자가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청해 주셨습니다. 이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또 시각을 청각화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빅토르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를 방문한 뒤 정말 전시회를 다 다녀온 것처럼 한 작품 한 작품을 감상하는 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또 이 작품을 참 잘 묘사했는데요. 본래는 이 곡은 이제 피아노가 원곡인데 후에 라벨이 관현악을 위해 편곡한 버전이 훨씬 더 많이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역시 관현악 연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9번째 작품인 닭발 위의 오두막, 그리고 10번째 키에프의 대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콘세르토 바오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472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무스로스키의 전람회 그림 가운데 닭발 위의 오두막 키에프의 대문이었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조르조 모란디의 작품이 그 악기를 이제 그렸잖아요. 청각을 시각한 작품이라면 이 무소로기스키의 전람회 그림은 그의 반대 시각의 청각화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 5805번 쓰시는 분, 조금 전 남해로 가족여행 가신다는 분의 싸게싸게는 저렴하게 아니라 빨리빨리 준비했다는 뜻일 겁니다. 전라도 방언으로 싸게싸게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울산입니다. 하시면서 아유 감사해요. 저 몰랐어요. 좀 싸게싸게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서 준비했다는 뜻이었군요. 3023번 쓰시는 분, 생클로 클래식에 입문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클래식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꽝꽝 얼었던 마음도 녹았습니다. 오늘도 중2딸이 들어오기 전에 생클과 함께 평화를 누려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번 연휴는 어쩌죠? 우리 중학생 마음 또 상하지 않게 잘 다독이면서 또 화목한,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연 선물 드리고 있죠. 후지타 마오의 피아노 리사이틀입니다. 2019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클래식계의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후지타 마오. 이번 공연에서 모차르트의 론도 F장조, 드뷔시의 렌토보다 더 느리게,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2번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투명한 음색과 꾸밈없는 해석을 들려주는 후지타 마오의 리사이틀. 10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매씩 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지타 마오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24개의 프렐루드 작품 28번 가운데 4번 2단주와 7번 A장주 듣겠습니다.

0: 쇼팽의 24개의 프렐루드 작품 28번 가운데 4번 2단조, 7번 A장조였습니다. 후지타 마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거울님께서 택시를 탔는데 지연 씨 음성이 들리네요. 반가 반가. 요즘 택시 타보면 KBS 클래식 FM 듣는 기사분이 많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어디 지나고 계세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울 속의 거울님도 계속해서 즐겨주시고 이제 곧이어 한낮의 페르마타 이어갈게요. 지금 시각 1시 4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내나 12시 산뜻한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최근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에는 오디세우스가 팽팽한 활 시위를 튕겨서 소리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메로스의 원전에서도 주인공은 결정적인 순간에 활 시위를 튕기는데요. 그 소리를 호메로스는 제비의 울음처럼 맑고 경쾌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화에서 퉁 하고 소리를 듣는 순간 문득 이 악기의 먼 조상 가운데 하나가 활이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천상의 악기라고 여겨지는 하프 말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에서 하프 연주는 환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일종의 문처럼 사용됩니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에서도 하프는 마치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을 알리는 효과음처럼 활용되곤 하죠.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특별한 존재감을 뽐내는 악기, 하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클래식 콘서트용으로 주로 쓰이는 건 47개의 현과 7개의 페달을 갖춘 페달식 하프인데요. 지금의 형태가 되기까지 하프는 여러 단계의 발전을 거쳤습니다. 1720년경 바이에른의 악기 제작자 야코프 호흐브르커는 페달을 밟아 현의 음정을 바꿀 수 있는 하프를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온음계로 조율된 하프에서 페달을 이용해 특정

그리고 1810년 프랑스의 악기 제작자 세바스티앙 에라르가 더블 액션 페달 하프에 특허를 내면서 하프는 또 한 번 큰 발전을 맞게 됩니다. 페달을 두 단계에 조절해서 하나의 현으로 플랫과 샵, 제자리음까지 세 가지 음정을 낼 수 있게 됐던 거죠. 오늘날 오케스트라 하프의 기본 구조가 여기에서 완성됩니다. 더블 액션 페달 하프가 보급된 이후 작곡가들은 하프에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베를리오즈는 환상교향곡의 무도회에서 하프 두 대를 동시에 활용해 우아하고 화려한 무도회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에드워드 엘가는 현악 오케스트라와 하프, 오르간을 위한 곡 탄식을 작곡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완성된 이 곡에서 하프는 비통한 선율 사이로 스며들어 애도와 위로의 분위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두 작곡가인 드뷔시와 라벨, 이들은 흥미롭게도 경쟁관계였던 두 하프 제작사로부터 각각 의뢰를 받는데요. 플레엘사는 드뷔시에게, 에라르사는 라벨에게 새롭게 개발된 하프의 가능성을 보여줄 작품을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드뷔시의 신성한 춤과 세속의 춤, 라벨의 서주와 알레그로입니다. 하프의 물결치는 듯한 아르페지오와 글리산도 주법은 이 두 작곡가를 통해서 더 발전될 수 있었죠. 공기를 가르고 지나가는 투명하고도 환상적인 음색의 하프 소리, 신비롭고도 우아한 그 음색이 어딘가 다른 세계로 향하는 커튼을 열어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엘가의 소스피리 탄식이었습니다. 작품 70번이었고요.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하프라는 악기의 간단한 발전사와 더불어서 하프의 감미로운 음색을 잘 활용했던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우아하고 신비롭고 환상적인 하프의 음색. 천상의 악기라는 별칭이 참 어울리죠. 언급한 작곡가들 외에도 헨델과 바그너,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말러도 하프를 작품에 활용했는데요. 바그너는 라인의 황금에서 무려 6대의 하프를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많아야 뭐 2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6대면 정말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저는 그 하프 연주곡 중에는 전해드렸던 이제 모차르트의 그 플루가 하프를 위한 협주곡을 참 좋아하는데 그 플루가 하프를 위한 협주곡에서 이제 하프 특유의 그 주법인 글리산도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촥 이렇게 현을 쓸어내리면서 확 화려하게 하는 그 연주 기법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차르트 당시에 이 그 당시에 그 싱글 페달 하프로서는 그 주법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아직 그 정도의 기교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그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하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였다고 전해지죠. 0473번 쓰시는 분은 저요 지금 삼교리 동치미 막국수 제주점에서 혼밥하고 있는데 생크리 나오고 있어요. 덕분에 막국수를 우아하게 먹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렇게 막국수 드시면서 함께해 주시는군요. 저도 막국수 참 좋아하는데요. 0561번 쓰시는 분. 30여 년 전쯤 이미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당신의 밤과 음악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클래식 FM과 인연을 맺고 열심히 청취하면서 어느덧 70이 넘었습니다. 십수년 방송만 들었지 사연 보내기는 처음인데요. 네, 사연을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새롭더라고요. 이젠 종종 손주들과 사는 이야기 이런저런 일들을 여기에다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번에 들으실 곡 세 곡 다 귀에 익은 곡들입니다. 먼저 4933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 준비했는데요. 들을 때마다 슬프지만 아름다워서 눈을 감고 듣게 되는 곡이라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니노 로타가 작곡한 영화 대부의 주제곡에 이탈리아어 가사를 붙여서 완성한 작품이죠. 빨라비오 피아노. 조금 더 낮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테너 요나스 카프만의 노래와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933번 쓰시는 분이 청해주신 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이었고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들은 곡은 6947번 쓰시는 분이 완연한 가을 하늘 아래 서정적인 이 기타 곡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줄리안 브림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6479번. 번호가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6479번 쓰시는 분은 뻔한 클래식 이야기라는 책을 보는 중이었는데요. 백조의 호수 전주가 흐르니 짜릿한 전율을 일게 합니다. 이 느낌 그대로 안고 출근할게요. 저는 학원 강사라서 이 시간이 출근 시간입니다 하셨고, 상미님 트레몰로 주법이 인상적이었다고, 또 승자님은 독서하고 계셨는데 일단 책을 덮고 생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이 주는 평온함에 행복하네요. 슈만의 로망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9376번 쓰시는 분, 화창한 대낮에 울게 하시네요. 아이들 생각에 하셨는데 어떤 곡에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리고 3258번 쓰시는 분, 병원 다녀와서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종일 병원에 있었고 오늘도 오전 내내 병원에 있다 오니까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음악 들으니까 기운 나네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클래식은 큰 위안이 됩니다 하셨어요. 3258번 쓰시는 분, 왜 어디가 편찮으신지는 모르지만 힘내시라고 모바일 음료 쿠폰 한 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7083번 쓰시는 분이 가을을 닮은 곡은 바로 이 곡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추천해 주신 스펜슨의 로망스 작품 26번입니다. 기샴의 바이올린,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7083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스펜슨의 로망스 작품 26번이었습니다. 길샤메 바이올린과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이 곡은 이제 출판업자가 매력적인 바이올린을 위한 소품을 좀 작곡해달라라고 의뢰해서 스펜슨이 단 이틀 만에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곡이죠. 가벼운 마음.

마음으로 썼는데 이 곡이 또 그를 대표하는 작품이 될 줄은 그도 알았을까요? 3204번 쓰시는 분, 지연씨, 오래전에 저의 아침을 늘 깨워주셨죠. 지연 씨 목소리는 오후에 들어도 좋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살, 12살 두 아들과 함께 제주 한 달 살이를 가시는군요. 지금 짐을 싸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곧 사춘기가 올 것 같아서 지금 아니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큰 용기를 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얼마나 설레실까요. 지연 씨와 함께하니까 짐 싸는 것도 힐링이네요. 제주에서도 생클 함께할게요 하셨는데 짐을 싸는 그 손길 조금 더 신나고 속도감 있으시라고 화려한 곡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에니압스키의 폴로네즈 브릴란트 2번 작품 21번입니다. 아르비드 앵에고르드의 바이올린과 에리크 크누트 에리크 슌퀘스트의 더블 베이스, 데리에 보이의 한센이 지미야는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피에냐프스키의 폴로네즈 브릴란테 2번 작품 20번이었습니다. 화려한 폴로네즈 들으셨고요. 아르비드 앵에고르드의 바이올린과 크누트 에리크 순퀘스트의 더블 베이스, 데리에 보이의 한센이 지휘하는 노르웨이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2시간 베이스 낮게 깔리는 잔향과 밀도감, 현악기들의 향연 덕분에 이 가을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우님께서 음악을 제대로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83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이어가겠습니다.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스의 피아노, 만프레드 호네기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작품 33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였습니다. 프란체스코 피에몬테스의 피아노, 만프레드 호네기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승자님께서 피아니스트 피에몬테스 지난

6월 서울시향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협연으로 공연장이 아주 후끈 달아올랐던 기억이 새롭다고 하셨는데요. 브람스의 역작이죠. 피아노 협주곡 2번. 1번과 무려 22년 만에 1번 이후에 완성된 그의 작품 가운데서 이 악장 들었고요. 내일은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 받는데요. 왠지 오늘은 듣고 싶은 그런 음악들 여러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생생클래식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KBS 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두 번째 무대 정명훈의 말로 교향곡 제4번이 10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오랜 시간 말로를 탐구해온 음악감독 정명훈과 투명하고 섬세한 음색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크리스티안의 카르크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과 고독의 순간을 담은 말러의 리케르크 가곡과 천상의 삶을 노래한 교향곡 제4번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KBS 클래식 FM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로부터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정명훈과 KBS 교향악단이 전하는 깊고 아름다운 말러의 세계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감상곡, 교향곡 또는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쾌엘 183,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커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번호 25, 크리스토프 고게 비올라 트리오 반드레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 음악은 오늘 첫 곡입니다.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번호 26, 루체로 리치의 거침없는 연주입니다. 정말 심금을 울리는데요. 루체로 리치의 바이올린 그리고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막스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번호 26 루체로 리체 바이올린 페로 감바가 주연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오늘 명은 유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입니다. 전 악장이 다 좋지만 특히 마지막 악장 4악장은 알라 칭가레제 집시풍으로 되어 있죠. 가장 인기 있는 악장이고요. 따로 떼어서 앵콜곡으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번호 25 크리스토프 고게 비올라 트리오 반드로가 함께합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노 4중주곡 가운데서는 슈만의 곡과 더불어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곡이죠.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G단조 작품 번호 25, 크리스토프 고그의 비올라, 트리오 반더러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마틴 메일만의 어텀 랜드스케이프, 가을 풍경, 하워드 헨슨이 지휘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마틴 메일만의 Autumn Landscape 가을 풍경, 하워드 헨슨이 주연하는 이스트만 로체스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일 장르별로 집중 감상 곡 정해놓고 대곡 위주로 해설과 함께 음악 심도 있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전해드립니다. 1773년은 이 모차르트한테 대단히 중요한 시기죠. 특히 교향곡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차르트가 빈에 갔던 목적은 빈에서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에 커다란 예술적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빈에는 모차르트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노대가 바겐자일, 그리고 모차르트와 친해지는 디터스도르프, 그리고 얼마 후 빈 궁정악장이 돼서 모차르트와 경쟁하게 되는 안토니오 살리에리, 레오폴트 호프만, 요한 바프티스트 바넬 같은 대작곡가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제프 하이드는 빈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악이 빈 음악회의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모차르트는 하이든의 단조 교향곡을 여러 번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빈에서 얻은 이 같은 음악 체험이 이 모차르트의 예술적 양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 일군의 작곡가들은 이 새로운 움직임을 타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에 반발하면서 강렬한 감정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려는 문학계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정신운동이죠. 자주 언급하는 질풍노도, 슈트루먼트 드랑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에서는 비감 어린 극적 정서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단조를 선호하고 또 밀도 있는 주제나 동기조작법, 발전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그 영향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요제프 하이든의 경우 이미 1772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모차르트도 적지 않이 그 같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773년에 모차르트에게서도 단조 교향곡이 나오게 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입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하는 미너 필하모니카의 연주였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모차르트는 단조보다 장조를 선호했죠. 그래서 교향곡도 이 G단조 교향곡 25번과 40번 두 곡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곡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죠. 작은 G단조가 25번이고요. 큰 G단조가 4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간혹 잡지 편집하다가 둘이 혼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25번 G단조 KL183 제임스 레바인이 주연한 미너 필하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C단조 보틀게 모노 78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웨르크 할루벡의 탄젠토 피아노 연주입니다.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C단조 보트켄번호 78 레일라 샤이그의 바이올린 웨르크 할루베의 탄젠트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악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는 말은 대체로 아주 짧습니다. 와, 하늘 좀 봐. 날씨 미쳤다. 이런 날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라도 나가고 싶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가을이네. 날씨가 궂을 때는 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정말 좋은 날에는 말이 짧아지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혜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길이의 감탄사가 어울리는 날일까요? 아무래도 낮엔 제법 덥기 때문에 와 좋다 아주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나오죠. 하늘만큼은 누가 봐도 가을이구나.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만족해도 좋을 겁니다. 조만간 찾아올 테니까요. 와 좋다. 정말 짧은 감탄사 하나면 충분한 그런 가을날 말이죠.

9월 2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우리 동요로 문 열었습니다. 최복현 씨 안동은 곡 가을. 아, 이 귀여운 의성어와 으태어가 참 마음을 크득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롱대롱 대추 아래는 추석빛이 물들고 토실토실 밤송이엔 가을이 익어간다. 때릉때릉 방울벌레 들국화꽃 피우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노래 자랑한다. 이 가을의 아름답고 풍성한 시골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아카펠라 그룹 하늘잔디의 정말 사랑스러운 하모니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진희님께서 딩딩딩딩딩딩 그렇게 사연 올려주셨어요. 사둘구 하나 쓰시는 분 정말 정말 좋은 날 그렇게 감탄사를 외치셨나요? 우리 애청자 임양실님 선곡표 보고 흐뭇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보고 가을 여인이라고 칭해주셨네요. 임양실님도 가을 여인이시죠? 우리 모두 가을 여인. 이영선님도 가을 하늘 구름은 높이 높이. 서혜수님 풋대추 참 맛있는데요. 아, 이 차례상에 이 풋대추가 올라오겠군요. 군침이 돕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진짜 살짝 더운 기운이 느껴졌죠. 아무쪼록 이 추석 연휴엔 와, 좋다. 이렇게 짧고 굵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날들이기를. 그런 바람을 담아서 노래로 미리 쾌청한 하늘을 먼저 만나볼까요? 아일랜드 민요 이어집니다. The Lark in the Clear Air. 맑은 하늘 위 종달새. 이 맑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내일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겠노라고 이 설렘과 기쁨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민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모든 혼란과 반목을 뒤로하고 이 음악을 듣고 있어요.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노래를 멀리할 수 있겠어요.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는 아일랜드 노래였습니다. 맑은 하늘 위 종달새. 메저 소프라노 앤 머레이가 불렀고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20세기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후안 가브리엘의 세메 올비도 오트라베스. 당신이 날 잊었다면. 이별 후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아마 날 잊었겠죠? 그럼에도 난 그댈 계속 기다릴 거예요. 내가 또 잊어버렸네요. 당신이 더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애절한 가사의 노래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멕시코 가수 다니엘라 로모의 하모니입니다.

20세기 멕시코 노래 이 깐시온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구스틴 라라의 볼레로였어요. 노케 데 론다, 론다의 밤. 론다의 밤이여, 내 발코니를 얼마나 슬프게 지나치고 스쳐가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아픈 마음을 달빛에 빗대서 노래하고 했습니다.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멕시코 깐시온, 후안 가브리엘의 작품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날 잊었다면. 테너 플란시도 도밍고와 멕시코 가수 다니엘라 로모가 함께 불렀습니다. 황용주님께서 매미 울음이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고 브람스의 갈색 리듬과 쇼팽의 따르르 야상곡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네요 하시면서 제주에서 사연 주셨어요. 이 애절한 멕시코 깐시오는 어떠셨나요? 여기 진짜 가을 여인이 계시네요. 권미류님, 가을에 태어나신.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듣고 계시다고. 가끔 이렇게 저 여기서 듣고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권미류님, 고맙습니다. 공숙경님, 하늘 보러 잠시 나갔다 와야겠어요. 네, 오늘 진짜 지금 이제 햇볕은 조금 그 따가움이 좀 가셨으려나요? 잠시 숨 좀 돌리고 오시죠, 공숙경님. 8644 쓰시는 분, 아침에 좀 쌀쌀하게 겉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햇님이 쨍한 바람에 겉옷이 짐이 되고 말았네요. 추석 지나면 진짜 가을이 오려나요? 저녁에도 겉옷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추석 연휴를 골골거리면서 보낼 순 없잖아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위베르 디호의 샹송. 샹송의 명곡이죠. 슬르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아래였습니다. 파리의 하늘도 지금 이곳 하늘처럼 이쁘려나요? 파리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노래인데요. 파리의 하늘 아래 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거닐고 있지. 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선율 위로 그들의 행복이 지어지네. 파리의 하늘 아래 센강은 흐른다. 영화 주제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윤승재님께서도 저도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신고해 주셨어요. 0184 쓰시는 분, 가을은 짧고 추석 연휴도 짧고 노날 방송 시간 한 시간도 짧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근데 이렇게 아쉬워야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일 찾아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브린디시 축배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 사귀의 여인 비올레타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청년 알프레도가 먼저 축배를 제안하면 비올레타가 답하고요. 파티의 하객들이 모두 잔을 부딪히며 합창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비올레타와 알프레도 두 사람. 이 알프레도의 갑작스런 사랑 고백을 듣고 난 뒤 비올레타가 부르는 노래. Estrano sempre libera. 이상하다, 이상해. 언제나 자유롭게까지. 감상하시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테너에는 프랑코 보니솔리, 람베르토 가르달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격의 여인 비올레타의 아리아였죠. 이상하다 이상해 언제나 자유롭게. 이 순수 청년 알프레도의 사랑 고백에 난 사랑 따윈 몰라 자유롭게 살 거야 소리치지만 이상하다 이상해 제목에서 얘기하죠. 사실 그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알프레도의 음성이 들리고 말이죠. 먼저는 마십시다 행복한 술잔으로 파티의 합창곡 축배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테너에는 프랑코 보니솔리,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플레 드레스덴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헨델의 작품 앤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송가 중에서 첫 번째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 앤 여왕을 찬양하는 노래죠. 소프라노 엘린 매너 앤 토마스의 음성입니다.

헨델의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 앤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송가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린 매너앤 토마스가 불렀습니다. 이 헨델의 오페라를 아주 풍성하게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추석 특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 바로크 오페라 무대 위에 피어난 인간의 목소리. 17,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의 탄생과 변화를 따라가는 특별한 음악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몬테베르디, 퍼셀, 라모, 비발디, 이 헨델 같은 주요 작곡가들의 흥미진진한 오페라 이야기와 아름다운 아리아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로크 오페라로 떠나는 이번 여행이 좀 낯설지 않을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죠. 정말 이야기 보따리세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고향은 어떤 곳일까?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오래 살았던 곳일 수도 있고 그저 돌아가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독일 시인 아우구스트 폰 플라텐, 그가 보덴제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어지는 시 보덴제에서인데요. 보덴제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세 나라에 걸쳐 있는 큰 호수. 알프스를 바라보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호수라 예부터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오갔던 곳이죠. 플라텐은 시 첫 번째 부분을 바로 그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순풍이여 도출 부풀려다오.

내 배를 저 먼 기슭으로 실어가다오. 떠나야 한다면 난 기꺼이 떠나리라. 순풍이여 돛을 부풀려다오. 내가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리꺼라 스위스의 들판이여. 순풍이여 돛을 부풀려다오. 비록 내가 이곳의 황홀함 속에 머문다 해도 저편에서는 사랑의 끈들이 날 붙잡고 있으니. 참 행복한 귀향이죠. 눈앞에 펼쳐진 보덴제 풍경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고향을 향하는 시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저편에 있는 사랑하는 이가 그를 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두 번째 부분에 이르면 고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난 그대의 백합 같은 손을 잡으리라 기대했소. 더욱 다정한 인연이 우리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했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이요. 아, 슬프도다. 그댄 나보다 먼저 떠났구려. 훨씬 더 좋은 고향으로. 아, 슬프도다. 나 또한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머지않아 내 작은 배를 몰아 그 더 좋은 고향으로 가기를. 오, 사랑하는 이여. 첫 번째 부분에서 그토록 서둘러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하지만 돌아가 보니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고향은 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는 곳이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의 훨씬 더 좋은 고향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죽음 너머의 세계가 되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고향, 먼저 떠난 사랑이 있는 고향. 그 사이에서 이 고향이라는 말의 뜻도 달라집니다. 슈만은 플라테네 시 보덴제의 서를 작곡하면서 시의 두 부분을 모두 하나의 작품 안에 담습니다. 1846년 작곡되고 48년에 출판된 네 개의 노래, 작품 번호 59의 제2곡. 피아노 반주 없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부르는 무반주 혼성 4부 합창곡. 하나의 보덴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고향이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고향으로 바뀌는 노래. 슈만의 암 보덴제, 보덴제에서입니다.

고향을 노래한 슈만의 합창곡 보데노소에서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슈만의 합창곡입니다. 요랑의 무리.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저 홀로 쓰러지고 저 홀로 일어서는 갈대에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온 몸으로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을 끊임없이 베어내고 있는 것이다. 조동래 시인의 갈대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흔히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다고 말하지만 그건 결코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쓰러졌다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데요. 갈대는 그렇게 매번 쓰러졌다 일어나면서 바람을 베어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말 쉽게 해선 안 될 것 같네요. 누군가는 쓰러지고 또 일어나면서 바람과 맞서는 중인데 그것을 그저 흔들림이라고 해버려선 안 되겠죠? 갈대는 오늘도 쓰러지고 또 일어나는 중입니다. 황희종 작곡 갈대꽃 가운데 1장 중몰이, 2장 중중몰이 준비했습니다. 윤문숙의 해금과 최지혜의 가야금, 장은선의 검은고연주입니다.

황희종 작곡 갈대꽃 가운데 1장 종모리, 2장 중중모리 들으셨습니다. 윤모숙의 해금과 최지혜의 가야금, 정은선의 검은고연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말은 조동래 시인의 갈대라는 시몇 갈대는 그저 흔들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사실 처절하게 쓰러지고 다시 스스로 일어나는 과정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우리도 스스로 일어나는 그 씩씩한 갈대를 닮지 않았을까요? 이어드릴 곡은 도종환 씨, 류영선 작곡 흔들리며 피는 꽃 함께하겠습니다. 문현의 노래입니다.

남의 용왕 우연 득병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모여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심영섭 작곡 난감하네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도정환 씨, 류영선 작곡 흔들리며 피는 꽃 문연의 노래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붉은빛 엉기고 자주색 겹쳐 유독 선명한데 모습이 어찌나 비슷한지 그 이름 얻었구나.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비교가 안 되니 가을날 작은 밭두둑에서 흐린 눈동자를 굴리네. 조선 중기 문신 장유가 지은 시입니다. 개관화, 즉 맨드람이 꽃을 노래하고 있죠. 개관이라는 말은 달개 머리 위에 있는 볕을 가리킵니다. 맨드람이 모양이 닭볕과 비슷해서 개관화라고 하는데 닭볕과 꽃이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네요.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박세당은 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자웅을 겨루어도 두 발톱 거만하게 세우지 않고 꿈에서 깨면 한바탕 울음소리 들려줄 듯 항머리에 붉은 점과 모척이나 비슷하고 소쩍새가 토한 핏자국과 조금 견줄만하네. 봉선화야 양귀비야 질투를 멈추렴. 맑은 저녁 햇살 속에 꽃꽃이 서 있는 저 모습을 보아라. 박세당의 시에서는 맨드람의 당당함을 칭송합니다. 닭은 자웅을 겨루려고 발톱을 세우고 요란하게 울지만 맨드라미는 고요하면서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아름답기로는 봉선화, 양귀비도 모자랄 것 없지만 그 당당함으로는 맨드라미를 따라갈 수 없으니 질투하지 말라고도 했죠. 선비들이 맨드라미를 사랑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성범중, 안순태, 노경희의 알고 보면 반할 꽃씨라는 책에 인용된 시들 소개해드렸네요. 옛사람들이 꽃을 칭송할 때 그 특징을 사람의 좋은 품성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봉선화나 양귀비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맨드라미는 당당하고 절개 있는 사람과 같다고 했죠. 붉은 꽃이 되고 싶다면 부디 맨드라미처럼 꼿꼿하게 피어라. 옛 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천년의 향기 변종혁 유희정 편곡 경시조 너에게 꽃이다 들으셨습니다. 이현아의 노래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현악 영산회상 상현도들이부터 하현도들이까지 감상하시죠. 이두원의 단소와 이정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0: 현아 경산 회상 상현도들이부터 하현도들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이도원의 단소와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 판소리 춘향가 우리정 이별 대목 준비했는데요. 흘러내리는 치마자락을 끌어다가 눈물을 닦으며 한양가는 이도령을 보러 나가는 춘향이를 그리는 대목입니다. 김소희의 창과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도련님 할일 없어 방자 따로 가신 우어 춘향이 허망하여 형

한잔 들여보자. 술상 차려 향단 들적 없이 구.

그릇에 치면서 농림수벌 당독하여 솔싹 내려 옆에다 놓고 잔디 땅 넓은 곳에 두 다리를 턱을 치고 중간이를 문지르며 아이고 어쩔꺼나 청춘 젊은 연이 서방이별이 웬일이며 독수공방 너희 살고 내가 이리 사지를 말고 도리어

거리거루 거니 산교도 나온다 가도병마 좌우나절 산교 공이 아야 봉원같이 나오는디 그들을 바라보니 그때의 소령 비룡같은 보살동 투지어 울고 나오난디 독립소벌당도 하니 춘향의 울음소리가 귀에 헛뜻 들리거늘 이에 방자야 이 울음이 분명 춘향의 울음이로구나 잠깐가 보고 오느라 방자 충충 다녀오더니 어따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울음을 우는디 아 이놈아 누가 그렇게 운단 말이냐 누가 그렇게 울겄소

얼풀여 안고 아이고 준영아

야, 춘향이 기가 막혀.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그려. 나를 아주 저기고 그제자리오 가면정 이별이 되지만은 살려두고 못 가리다 향단아 술상일이 가져오르라 술 한 잔을 들고 예수 도련님 약주 약수 금일 송군 수지은 주님 술이나 언젠 그 잡수시오 도련님이 잔을 들고 눈물이 특거니 맺거니 천하의 문물 수리로다 합반주는 모르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사루어서 먹더리 삼매를 하신 후에 춘향이 지환 벗어 도련님께 올리면서 여자와 굳은 절행 지환빛과 같은지라

이 미치 환 받고 대무색경 올래 아주며 장부의 멀그름 마음이 거울빛과 같으니라.

아돈도 돈에 떠오를 줄을 모르고 있을 적 방자보다 답득어버이오라고 아 여보시오 도련님 아따 좀 그만 갑시다 도련님 할 일 없어 마루하고 홀라우다니 춘향이 정신을 차려 한 손으로 밟고 피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도련님 득자리딘 털이 얕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이기나 청주원하여 주어 마른 가재 내 후벌 채런디 임원 꼭부들고 와흔인돈네 저방자 미워라오 이라 독점하를 몰아 다랑다랑 다랑다랑 헐헐헐 넘어가니 그대의 춘향이는 따로 갈 수도 없고 높은데 올라서서가 이제 마구 서러런 코 우리 언님 가신 돈데만

아니 그림자도 못 보겠네. 그제 어디 벅서 초자

이 정으로 지요 집으로 가자소니 우리 도련님 안고 놓고 놓던디와

판소리 춘향가 오리정 이별 대목, 이도령과 이별하는 춘향의 슬픔을 노래한 대목이었습니다. 김소희의 창과 김명원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인 이 세상에서 나무가 하는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우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을 보여준다.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 줄기와 가지는 하늘로 올라가며 잎과 꽃을 피워낸다. 나무는 상승하려는 의지에 구체적인 현현이다. 나무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서 상승 이미지 관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인간이 욕망 때문에 땅의 노예가 됐을 때 나무는 그보다 좀 높은 데를 가리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정신이 구름 잡는 식으로 허황해지려고 하면 그 뿌리로 땅을 가리켜 보이기도 한다. 정현종 시인의 산문집 빛 언어, 깃 언어 중에서 나무 이야기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나무는 아름다운 풍경과 그늘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온 몸으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하네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는 나무는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상승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나무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하늘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정현종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집착하고 있으면 하늘을 보라고 가르쳐주고 너무 허공만 보고 있다 싶으면 땅에 단단히 내린 뿌리를 보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9월에 나무 곁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꼭대기를 바라봐야 할까요? 뿌리를 보아야 할까요? 또는 그저 기대거나 껴안아야 할까요? 그저 나무 곁으로 가면 나무가 다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김정민, 김소연, 김선희 작곡 나무 그늘 아래 감성밴드 나봄의 연주 오늘 FM 풍요마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올해로 광화문이 광화문이라고 불리게 된 지가 600년이 됐다고 합니다. 세종 8년인 1426년 경복 그 입구에 있는 이 문에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장소가 됐죠. 온 세상이 널리 밝은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은 광화문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네요.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온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에서는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고 일교차가 무려 300도에 이른다는 것. 수많은 운석이 쏟아져 흉터 많은 얼굴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지구로부터

cm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달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향한 쪽으로 조금 길어진 달걀 모양이라는 것. 달에서도 문퀘이크라고 불리는 월진이 발생한다는 것. 달에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폴로 11호의 우주인이 남긴 발자국은 수백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달엔 대기가 없어서 태양이 떠도 하늘이 어둡다는 거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세상 풍경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Fly Me to the Moon의 프랑스어 버전이었습니다. 제목이 Volons vers la Lune 였어요. 달을 향해 날아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라우라 피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소현 씨, 점점 차오르는 달을 보며 작은 소원 하나 빌었네요. 그리고 행복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아, 나도 몸무게가 달에 가서 줄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좀 너무 멀고 힘들죠? 그쪽까지 가기는. 네, 여기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한 씨, 우주는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어느덧 들판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이른 저녁 따뜻한 커피 한 잔 곁에 두고 6시에 채널을 새음으로 맞춰둡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시작과 함께 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김경한 씨.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추석 연휴 첫날인 목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새음 가족이신 배우 박지원 씨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내일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륜드미엘. 제목이 프랑스어인데 허니문이라는 의미죠. 이 곡 프랑스의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 오노 윈터슈타인이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을 바우바우 아들라, 독일 출신의 집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와 작곡자인 오노 윈터슈타인이 함께 기타를 연주합니다. 들어보시죠.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를 전해드렸습니다. 지안 왕의 첼로, 요란 술쉐르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독일의 집시 기타리스트 바우바우 아들러가 연주한 룬드미엘 허니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시는 YJL1030님, 아파서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우울했는데 좀 멋진 음악을 들으며 힐링합니다. 빌라로보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0426번 쓰시는 분, 딸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데리러 가고 있어요.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많이 막히네요. 하지만 세상에 모든 음악이 있어서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 따님과 함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345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샤를 아즈나브르의 곡을 청하셨는데요. 이 곡도 좋아요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억문에 모아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제목의 곡이죠.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배우로도 여러 영화에 출연을 했었죠. 샤를 아즈나브르가 노래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레자멍, 연인들이라는 곡이었어요. 샬르 듀몽이 작곡하고 에디트 피아프가 작사한 곡인데요. 노래를 샬르 듀몽이 불렀죠. 이 익숙한 피아프의 목소리도 있지만 뭐 본격적인 듀엣곡이라고 하기엔 좀 뒤로 물러서 있고 코러스를 넣어주었다.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샬르 듀몽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의 코러스가 함께한 레자몽 연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크리스토프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960년대 중반에 데뷔한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난 가수입니다. 그냥 크리스토프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어요.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알린이라는 곡, 그의 뭐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데뷔 앨범에 수록된 거의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샬를 아즈나부르, 동유럽의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엉문의 모아,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였습니다. 에버라이트 008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금도 라이브로 볼 수가 있던 거예요 하셨네요. 6년째 해외에서 고정 청취자인데 오늘 알았어요. 저는 스코틀랜드에 사는데 아이 낳고 코로나 시절 혼자 수유하면서 갇혀 있을 때 세음 들으며 살아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BBC 라디오보다 세음 음악 선곡 퀄리티가 월등하다고 주변에 얘기하며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BBC가 참 엄청난 라디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네, 또 주변에 말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라이트 008님 스코틀랜드에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금주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2002년 4월생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과 동갑인 아들이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 아들이 9월 23일부터 잠시 한국을 떠납니다. 공부하러 일본으로 가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아들이 건강하게 목표했던 것을 차곡차곡 해내길 응원하며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23일 날 떠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내일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계시겠죠? 네,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르보 페르츠의 곡 슈피겔 인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오늘은 영국 출신의 두 연주자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인 슈피겔이었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726번 쓰시는 분, 퇴근길 부산 광안대교의 가을 저녁이 아름답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네요. 네, 부산 이 바닷 광안리에 멋진 풍경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도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3956번 쓰시는 분, 음악과 사진이 어쩜 이리 잘 어울리는지 가슴이 파르르 떨립니다. 네, 음악 들으시면서 사진 보시면서 문자 주셨나요? 그리고 3158번 쓰시는 분, 슈피겔인 슈피겔이 흘러나오는 지금 도서관 창밖으로 점점 차오르는 달이 빛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며칠 후면 아주 꽉 차겠죠? 문자 고맙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해가 정말 짧아져서 이제 뮤직 인사이드를 들려드릴 무렵이면 어둑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둑한 하늘이 펼쳐질 때는 첼로 선율이 떠오르고 깊고 푸른 빛과 슬픔을 잘 다루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데이빗 달링의 음악이 떠오르기도 하죠. 오늘은 데이빗 달링의 Remembering Our Mothers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2009년 앨범 Prayer for Compassion에 수록된 곡인데 이 앨범의 곡들은 기억, 연민, 용서, 전쟁, 평화, 삶, 그리고 자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Remembering Our Mothers, 이 곡의 제목이 My Mother가 아니라 Our Mothers라는 것에 마음이 머뭅니다. 데이빗 달링은 왜 Our Mothers라고 했을까?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곡이면서 모두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곡,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게 하는 곡이라는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곡은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의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 사데 21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하나의 언어처럼 탐구한 현대무용 작품이었는데 데이빗 달링의 깊고 웅장한 선율이 어떤 무용으로 피어났을까 궁금해집니다. 데이빗 달링의 작품 중에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은 마이너 블루가 고독한 저녁이라면 Remembering Our Mothers는

기억이 머무는 저녁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첼로가 낮은 음으로 기억 너머의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는 저녁. 거기엔 나의 어머니도 있고 우리의 어머니도 있고 시대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깊고 장중한 그리움을 품은 곡 데이비드 달링의 Remembering Our Mothers를 들으면서 저마다의 기억 속으로 잠시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 슬픔보다 더 깊고 오래된 슬픔, 연민의 마음으로 떠올리는 세상 모든 어머니. 데이빗 달링이 그린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쩌면 마치 신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은 존재가 아닐까. 작게는 오늘 저녁 우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해주는 마음이고, 크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데이빗 달링이 작곡하고 연주한 곡 Remembering Our Mothers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어드린 곡 역시 어머니에 대한 곡이죠. 드보르작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전해드리죠. 체코 출신의 메조소프라노죠. 막달레나 코셰나의 노래, 사이먼 레틀의 피아노, 그리고 앤드루 마리너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Todas las Madres del Mundo, 세상의 모든 어머니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스페인의 시인 미겔 에르난데스 시에 실비아 페레스 크루스가 곡을 붙여서 노래했는데요. 카탈로니아 출신의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전쟁의 참상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깊은 슬픔이 담긴 시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Todas las Madres del Mundo, 세상의 모든 어머니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드보르작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막달레나 코시에나의 노래, 메조소프라노죠. 그리고 사이먼 레틀의 피아노, 안드루 마리너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5805번 쓰시는 분, 어제가 친정어머니 기일이었는데 오늘 음악들이 오랜 그리움을 더 깊게 합니다 하셨네요. 또 0810번 쓰시는 분도 못 갈 뻔했는데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 성묘 다녀가는 길입니다. 막히는 길이지만 같이 라디오 들으며 노을도 보며 가니 참 좋네요. 항상 고맙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시겠죠? 참 좋은 남자친구분이시네요. 네, 081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애청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경숙 씨, 한 달 전 벼랑 간 남편을 멀리 보낸 친구 민자, 자매 같은 친구에게 뭐라 위로의 말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늘 이 시간을 경청하는 친구니 음악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 곡을 정하셨어요. 네, 자매 같은 친구라고 하셨는데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음악 한 곡 전해주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친구분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들으신 곡 빈센트였죠. 돈 맥클린의 노래. 돈 맥클린이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고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듯 곡을 만들었고 불렀습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420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초가을 이른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산책을 나왔어요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던 곡,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넘버 Once Upon a Dream 였습니다. 어제는 This is the Moment 또 다른 넘버를 전해드렸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대표하는 두 곡이죠. 오늘은 Once Upon a Dream.

침대 했더니 씩 웃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말수가 줄어든 아들이 건넨 노을 한 장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 오늘도 세훈과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멋진 노을 사진. 네, 그 숲 위로 펼쳐지는 구름과 또 지는 해 노을 사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밀롱가 트리스테입니다. 슬픈 밀롱가죠. 셀리 포터 감독 주연의 영화 탱골레슨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인데 영화에서는 그 둥근 원탁 앞에 앉아서 새로운 그 새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빈 종이 위에 연필을 집어드는 장면에 바로 이 곡이 흘렀습니다.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 영화죠. 마농의 샘 OST에서 제네릭 팡 전해드렸어. 엔드 타이틀이죠. 이 곡은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의 선율을 인용했죠.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샹클로드 푸티의 곡이었고요. 하모니카 연주는 투츠 딜레망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비세의 오페라 하바네라 가운데 카르멘 그리고 라꿈파르시타 뭐 탱고를 대표하는 곡이죠. 이 두 곡의 접속곡이었습니다. 마르티나스 리투아니아 출신의 아코디언 연주자 마르티나스의 연주 그리고 헝가리안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밀롱가 트리스테 세바스티안 피아나 아르헨티나의 그의 곡인데요. 밀롱가 트리스테를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영화 음악 두 곡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곡입니다. 스텔비오 치프리아니라는 이름을 기억하진 못하셔도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음악은 많이 기억하시죠? 그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음악, 영화 Femmina Ridens, 웃는 여자라는 1969년 이탈리아 스릴러 영화인데요. OST에서 마리의 테마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였죠. 헝가리의 전통 춤곡 차르다시를 바탕으로 쓴 곡. 이 곡을 요셉 랜드바이, 헝가리의 유명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요셉 랜드바이의 아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셉 랜드바이 주니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의 연주 몬티의 차르다시.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이었는데요. 실바나 망가노와 밀바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다모레 시무오레, 사랑으로 죽다라는 1972년 영화의 테마곡을 출연했던 배우이자 가수 밀바가 노래했습니다. 모리꼬네와 밀바가 함께한 음반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페미나 리댄스, 웃는 여자라는 이탈리아 영화의 OST에서 마리의 테마, 스텔비오 치프리아니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주윤 씨의 신청곡입니다. 내일이네요. 9월 23일은 부모님께서 결혼하신 지 50주년 되는 금혼식 날입니다. 1976년에 만나셔서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두 분은 각자 회사에서 퇴근 후 안국동 화실에서 만나 그림을 배우시고 주말에는 함께 스케치 여행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또 매일의 데이트 후에는 아빠가 창작하신 시 한 편씩을 엄마에게 적어주시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금도 부모님 댁에는 그 시절에 그리셨던 유화 그림이 걸려있는데요. 무려 50년 전 그 시절 부모님의 데이트가 참 순수하고 로맨틱하게 느껴집니다. 반세기를 함께 지내오신 두 분,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분의 사연이 깃들어 있는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내일은 가족이 다 함께 모이신다고 하셨는데, 네, 축하드리면서 신청곡 하루 앞당겨 전해드리겠습니다. 얼굴, 우리 가곡이죠. 신귀복 작곡, 신봉석 작사, 얼굴을 정하셨어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고요. 이성우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지난 2008년 독일 düsseldorf의 벤라트 노인 요양시설 앞에는 조금 특별한 버스 정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란 바탕에 초록색 H가 있는 표지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벤치까지

실제 버스 정류장과 똑같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에 만들어진 가짜 버스 정류장은 기억을 잃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종의 다정한 거짓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어르신들은 주로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되곤 했다는데 집에 가는 버스를 타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이유였다고 하죠. 세상은 그제야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돌아갈 집이 없다고 설득하는 대신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 함께 버스를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 곁에 앉아 버스가 늦는 것 같으니 우리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올까요? 그렇게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차를 마시는 동안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어르신들은 다시 당신들의 공간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했습니다. 이 방식은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려도 괜찮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죠. 독일의 요양원에서 시작된 이 방식은 독일을 넘어 세계 각국의 돌봄 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족을 보살피러 가는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젠 돌아갈 집이 없고 보살필 아이도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대신 가장 안원했던 시절의 기억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드린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싶습니다. 비록 기다리는 버스는 오지 않는 가짜 버스 정류장이지만 사람에게 가장 나중까지 남는 것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살핀 기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곳.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에 어떤 기쁨과 어떤 울컥함이 담겨 있는지를 요양원 앞에 만들어진 가짜 버스 정류장이 일깨워줍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독일의 요양원에서 처음 시작돼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가짜 버스 정류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보게 되죠. 이어서 전해드린 곡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연주 어머니였습니다. 3145번 쓰시는 분, 아 맞습니다. 작년에 백수 넘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선망이 오면 항상 집에 간다고 하셨어요. 주로 밤에. 그때는 잘 모르고 힘들어하기만 했네요. 버스 정류장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이제 전해드릴 곡은 영화 음악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주연의 영화였죠.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안녕 공주님 전해드리죠. 부온주오르노 프린치페사 니콜라 피오바니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OST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주인공 구이도의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긴 트랙이죠. Buongiorno Principessa, 안녕 공주님. 그 아내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니콜라 피오바니의 오리지널 스코어였고요. 이어드린 곡 Gracias a la vida, 비올레타 파라의 곡을 오늘 오마라 포르투 온도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1974년 버전인데요. 40대 중반의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 오마라 포르투 온도 그리고 마르틴 로하스의 기타 연주 Gracias a la vida, 삶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이흥규,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피싱앤 수도원에서 열린 데네브레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나이젤 쇼트의 지휘로 윌리엄 버드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프랑크 마르탱의 이중 합창을 위한 미사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네브레는

정교한 음정과 균형 잡힌 사운드로 정평이 나 있는 성악 앙상블입니다. 지난 2001년에 킹싱어즈 멤버였던 나이젤 쇼트에 의해서 창단됐고요. 르네상스 종교음악부터 현대의 합창음악까지 아주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습니다. 오늘 들으실 피싱 앤 스토원 공연에서는 윌리엄 버드부터 프랑크 마르땡까지 다양한 곡들을 선보입니다. 먼저 공연 초반에 연주된 곡들 들어보시겠는데요. 이 시대 스위스의 작곡가 이보 안토니니의 둠 아우로라를 첫 곡으로 들으신 후에 계속 이어서 멘델스존의 엘리아 중에서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리고 스위스 작곡가 제시카 울루소이 호슬리의 천사의 음악 중에서 빛의 소리가 지닌 색채, 그리고 그 사이에를 들으시겠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의 합창으로 전해드립니다.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보 안토니니의 둠 아우로라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멘델스존의 엘리아 가운데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리고 방금 제시카 울루소의 호슬리의 천사의 음악 가운데서 빛의 소리가 지닌 색채, 그리고 그 사이에를 감상하셨습니다. 합창에는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였습니다. 아름다운 무반주 합창곡들을 들으니까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인데요. 계속해서 떼네브레의 합창으로 르네상스 시대 영국 작곡가 윌리엄 버드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영국의 바리톤 가수이면서 작곡가 로더릭 윌리엄스가 버드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재해석한 아베 베룸 코르푸스 리이매진드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 이어서 사무엘 바버의 아뉴스데이 들으시겠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의 합창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사무엘 바버의 아뉴스데이였습니다. 바버의 유명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작곡가 자신이 합창용으로 편곡한 아뉴스데이 감상하셨고요. 이 곡에 앞서 윌리엄 버드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그리고 버드의 곡에서 영감을 받은 로더리 윌리엄스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리이매진드 감상하셨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의 합창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일 스위스 피싱앤 수도원에서 열린 떼네브레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한 성악 앙상블 떼네브레는 지난 2001년에 창단된 이후로 정교한 앙상블과 아름다운 음색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합창곡부터 현대의 음악에 이르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왔고요. 그동안 BBC 뮤직 매거진 코럴 어워즈, 에디슨 클래식 어워드, 그리고 오프스 클래식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피싱 앤 수도원 공연 후반부에는 20세기 무반주 합창음악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프랑크 마르땡의 이중 합창을 위한 미사곡을 선보입니다. 이 미사곡은 두 개의 무반주 합창단이 노래하는 곡인데요. 라틴어 미사 통상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르땡은 이 미사를 하느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로 여겼기 때문에 출판을 하거나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죠. 하지만 1962년에 함부르크의 지휘자 프란츠 브루너트가 계속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이듬해 1963년에 이 곡이 초연되면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 곡은 르네상스 종교음악의 전통 그리고 20세기 화성어법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두 개의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공간적인 음향 효과가 드러납니다. 자, 그럼 프랑크 마르땡의 이중 합창을 위한 미사 키리의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에 베네딕투스 아뉴스데이 들으시겠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의 합창입니다.

글로리아, 크레도, 상투스 베네딕투스, 아뉴스데이까지 전곡 합창의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였습니다. 지난 3월 1일 스위스 피싱 앤 스톤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마르땡의 미사곡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감 넘치는 합창을 선보인 떼네브레는 앙콜곡도 한 곡 들려줍니다. 존 스타이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들으시겠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레의 합창입니다.

존 스타이너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들으셨습니다. 나이젤 쇼트가 지휘하는 떼네브르의 합창이었고요. 지난 3월 1일 스위스 피싱앤스톤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장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7번 C장조 작품 번호 105를 들으시겠습니다.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한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7번 C장조 작품 번호 105를 니콜라스 콜로니 지휘한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곡입니다. 지난 주말 아침부터 창밖 길가에 비치는 밝은 햇살이 기분 좋습니다. 집 안에서 입던 가벼운 옷차림에 양말을 더하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아파트 뒤 산책로로 가는 길, 그 가운데 놓인 편의점에 들러서 커피를 삽니다. 원 플러스 원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캔커피 두 개를 계산대에 올립니다. 하나는 손에 하나는 주머니에. 산책로에 놓인 벤치에 앉아서 나뭇잎 사이 내리는 싱싱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아침이라 아주 따갑지는 않네요. 불룩한 주머니가 불편해 캔커피를 꺼내 벤치 옆에 내려놓습니다.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 그늘 아래를 걷습니다. 적당히 긴 산책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땀이 나네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른한 오후 커피를 마시려 커피 믹스를 꺼내려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캔커피 벤치 옆에 내려놓고 온 원 플러스 원의 나머지 하나, 혹시 있을까 해서 가보기로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네요. 커피 한 캔을 찾았을 뿐인데 괜히 하루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황진희 씨, 김한서혁, 김성태 곡 꿈입니다. 소프라노 김희정입니다.

김한서 씨, 나훈영 곡 가려나, 테너 박세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황진희 씨, 김한서 역 김성태 곡 꿈이었는데요. 소프라노 김희정의 노래였습니다. 선우호 씨, 강창식 곡 그대가 그리워지면, 메조 소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김소월 씨, 김동진 곡 진달래꽃, 바리톤 최연수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선우호 씨, 강창식 곡 그대가 그리워지면 메조스프라노 이하경의 노래로, 김소월 씨, 김동진 곡 진달래꽃, 바리톤 최현수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박화목 씨, 윤용하고 김규환 편곡 보리밭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리 현상 가운데 브라질 땅콩 효과란 게 있다. 땅콩이나 잣, 호두나 브라질넛 같이 입자 크기가 다른 것들을 한 병에 담는다. 그런 다음 병을 흔들면 제일 크고 무거운 알맹이가 오히려 맨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다. 사람 심리에서도 명절에 고향이나 가족을 찾아 모이면 가족 안에 제일 크고 무거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한다.

하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인데 영광이란 뜻입니다. 영광은 무거운 그 무엇이기도 한 거죠. 명절에 수면 위로 떠오른 가족 문제도 잘 해결하면 영광이 될 것이다. 서로에 대한 너그럽고 후련하고 또 넉넉한 마음과 해결책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Take Me Home, 필 콜터 앙상블과 라이프보트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화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우물정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늘 열려 있습니다. 김정태 씨, 새싹이십니다. 지친 하루의 끝을 어루만져주는 음악, 당신의 밤과 음악, 그리고 당신이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4147번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걷기 좋은 날입니다. 아이 재우고 동네 한 바퀴 걷는데 클래식 FM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너무 좋네요. 라디오와 나 둘만의 공간에서 듣고 싶은 밤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좀 감성적인 일과의 루틴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죠. 아마 나중에 이 시간들이 참 많이 그리우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119번, 늦게 퇴근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들을 수 있어요. 일하는 건 싫지만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습니다. 화요일, 금요일에 일을 해서 힘들지만 또 화요일, 금요일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화금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6년을 100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 계획하셨던 것들 그리고 진행 중인 일들 한번 100일이라는 뭔가 좀 상징적인 숫자니까요.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모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당신의 밤과 음악에서 추석 특집 당신의 밤과 음악 시리즈 앨범 전곡 감상 시간 마련합니다. 2001년에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2022년 당신의 밤과 음악 방송 40주년 기념 앨범까지 해서 총 넉 장의 프로그램 타이틀이 들어간 시리즈 앨범, 이 음반에 담긴 전곡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로 방송 44주년을 맞은 당신의 밤과 음악의 역사가 담긴 주옥 같은 앨범 속의 음악들만 모아듣는 특별한 시간, 많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청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희재 씨께서 당밤에서 들려주시는 음악들 더더욱 소중해요. 귀호강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1941년 영국 영화죠. Dangerous Moonlight, 위험한 달빛을 위해서 작곡가 리처드 아딘셀이 쓴 곡, 바르스바 협주곡입니다. 파트릭 야블론스키의 피아노, 보이치흐 라지스키가 지휘하는 폴란드 방송교향악단입니다.

이희재 씨 신청곡, 아딘셀의 바르셰바 협주곡, 파트릭 야블론스키의 피아노, 보이치헤 흘라지스키가 지휘하는 폴란드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9467번, 서해안에 왔습니다. 노을이 예뻐서 당밤에 꼭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미옥서원이라는 곳도 가보고 많은 추억 쌓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거의 9개월 만에 엄마가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더 좋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마의 건강 기원하면서 음악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보통 이 병원에서 집으로 오시면 컨디션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마 빨리 쾌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은 일출과 일몰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단연 일몰입니다. 아침에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루가 힘들어도 아름다운 노을 한번 보면 마음이 풀리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노을 애정가기도 합니다. 멋진 사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진 보니까 조개구이에 한 잔 마시고 싶네요. 시원한 물 한 잔이요.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퇴원하신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브루후의 콜리드라이 작품 47 보내드립니다. 게리카의 더블 베이스, 하몬 루이스의 오르간입니다.

막스 브루프의 콜드 드라이, 게리카의 더블 베이스, 하몬 루이스의 오르간이었습니다. 서성용 씨께서 영화 셔터 아일랜드에 나왔던 말로의 피아노 4중주 A단조가 듣고 싶습니다. 연내에는 들려주시겠죠 하셨는데요. 저희 9월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듣겠습니다. 말로의 피아노 4중주 A단조, 크레메라타 뮤지카의 연주입니다.

서성용 씨의 신청곡, 구스타프 말러의 피아노 4중주 A단추오, 크레메르타 무지카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진 순서는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였던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자서전, 글로리아 스타이넘, 길 위의 인생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지난 9월 2일 92세의 나이로 타계한 여성 운동가이자 작가입니다. 외모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녀에 관한 하는 외모 얘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미모의 덕을 보기도 하고 또 피해를 입기도 해서입니다. 가령 20대 르뽀 기자 시절에는 그녀는 유명한 남성 전용 클럽인 플레이보이 클럽을 정밀 취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취재는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29살의 그녀는 그곳에 아예 취직을 합니다. 외모의 기준이 아주 까다로웠던 그곳에 일명 바니걸이 된 겁니다. 덕분에 그녀는 그곳에서 직접 보고 겪은 걸 바탕으로 성차별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사를 썼습니다. 덕분에 여성 운동가로서도 크게 인정받았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 미모 때문에 활동 내내 오히려 여성 운동가 자격에 대한 끝없는 의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운동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존재로 취급받아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워낙 빼어난 외모 덕분에 글로리아 스타인엄은 부유한 집안에서 공주처럼 자란 여성으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장 환경은 어렵고 불우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글로리아 스타인엄, 길위의 인생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신사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직장을 가진 적도 없었다. 몸무게가 130kg이 넘었고 종종 셔츠에 음식 찌꺼기를 붙인 채 남들 앞에서 졸곤 했다. 이동식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살았던 나는 철들 때까지 깨끗한 옷과 취침 시간을 몰랐고 식사는 배고플 때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 먹는 것으로만 알았다.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은 구경조차 한 일이 없었다. 스타인엄의 아버지는 트레일러를 몰고 전국을 떠도는 임시 외판원이거나 무직의 방랑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딸인 스타인엄도 어린 시절을 내내 트레일러에서 먹고 자는 불안정한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 부모는 이혼을 했죠. 가족이 집이란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안 게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동기생들에 대한 충격을 그녀는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는데도 무슨 불만들이 그렇게 많은가. 물론 그것만으로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여성의 삶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머지않아 본격적인 여성운동가의 길에 들어서죠.

잠시 사진을 검색을 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뭐 환칠하고 금발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미국의 여성운동계의 대모 글로리아 스타이넘의 자서전, 글로리아 스타이넘 기류의 인생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엔니오 모리코네가 음악을 맡았던 영화 사쿠아 반제티 OST에 수록된 곡인데요. Here's to you. 존 바에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인권운동가이자 또 반전운동가이기도 했던 살아있는 미국 포크의 음악 전설 존 바에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클라라 슈만의 저녁의 음악 작품 6 중에 2번 녹턴입니다. 테레사 라레도의 피아노입니다.

미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신성한 사원에서 테너 니콜라이 게타, 바리톤 에르네스트 블랑, 피에르 데르보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안톤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디단추 작품 32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트리오 반도로의 연주입니다.

안토나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 1번 D단추의 1악장 트리오 반드로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추 도이치번호 940 보내드리겠습니다.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듀오고요. 연주 시간은 19분입니다.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도이치번호 940,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피아노 듀오였습니다. 8907번 사용하시는 분, 지난 당밤 생방 때 협디 목소리로 제 사연 읽어주시고 눈 수술 코멘트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그 사연 속에서 이분 사연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잘 적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며칠 사이에 수술 직후보다 더 눈앞이 뿌옇고 심지어 흰 종이에 적힌 검은 활자를 읽지 못할 만큼 눈이 힘들어졌습니다. 황급히 예약 변경해서 병원 다녀왔습니다. 저의 안구 상태가 워낙 희귀질환이며 최상 난이도 사례여서 처방받은 안약들 전환해서 한 달 뒤에 경과보고 치료 방법 찾기로 했습니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안마 커튼 치고 어둠 속에서 더 기다림이 연장됐습니다. 음악에서나마 잠시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연주 음악인데 혹시 당밤에 신청해도 될지요 하시면서 파리자트 음악 신청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몸이 불편할 때 어떤 누가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솔직히 위로가 잘 되진 않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당연히 의학기술도 발전을 거듭 중이고요. 특히 AI 시대 특이점이 온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더더욱 의학 쪽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잘 관리하시면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 하나의 감각이 불편하면 또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고 열리기 마련입니다. 아마 타인들보다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음악을 듣는 그 어떤 감정선은 더 풍부하게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쾌유를 빌면서 독일 출신의 뉴에이지 명상음악 뮤지션 파리자트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죠. 배꼽을 썼던 오쇼 라주시니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마음의 고요와 또 내면의 치유를 이끄는 잔잔한 선율이 특징입니다. 조니 투 더 센터 파리자트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 병원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 곡을 듣고 또 좀 힐링의 마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게 됐기를 바랍니다. 파리자트의 Journey to the Center, 눈이 지금 불편하신 8907번께 보내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다 완치의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Heart and Dream, 꿈을 가져요라는 곡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브리뉴 호프의 오보 연주입니다.

샤렌드램 꿈을 가져요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요일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는 말은 대체로 아주 짧습니다. 와, 하늘 좀 봐. 날씨 미쳤다. 이런 날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어디라도 나가고 싶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가을이네. 날씨가 궂을 때는 이 설명이 길어지는데 정말 좋은 날에는 말이 짧아지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혜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길이의 감탄사가 어울리는 날일까요? 아무래도 낮엔 제법 덥기 때문에 와 좋다 아주 짧게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말은 나오죠. 하늘만큼은 누가 봐도 가을이구나.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만족해도 좋을 겁니다. 조만간 찾아올 테니까요. 와 좋다. 정말 짧은 감탄사 하나면 충분한 그런 가을날 말이죠.

9월 20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우리 동요로 문 열었습니다. 최복현 씨 안동은 곡 가을. 아, 이 귀여운 의성어와 으태어가 참 마음을 그득하게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롱대롱 대추 아래 추석빛이 물들고 토실토실 밤송이엔 가을이 익어간다. 때릉때릉 방울벌레 들국화 꽃 피우고 귀뚤귀뚤 귀뚜라미 노래 자랑한다. 이 가을의 아름답고 풍성한 시골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아카펠라 그룹 하늘잔디의 정말 사랑스러운 하모니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이진희 님께서 딩딩딩딩딩딩 그렇게 사연 올려주셨어요. 사둘구 하나 쓰시는 분, 정말 정말 좋은 날. 그렇게 감탄사를 외치셨나요? 우리 애청자 임양실님. 선곡표 보고 흐뭇해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저보고 가을 여인이라고 칭해 주셨네요. 임양실님도 가을 여인이시죠? 우리 모두 가을 여인. 이영선님도 가을 하늘 구름은 높이 높이. 서혜수님, 풋대추 참 맛있는데요. 아, 이 차례상에 이 풋대추가 올라오겠군요. 군침이 돕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진짜 살짝 더운 기운이 느껴졌죠. 아무쪼록 이 추석 연휴엔 와, 좋다. 이렇게 짧고 굵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날들이기를. 그런 바람을 담아서 노래로 미리 쾌청한 하늘을 먼저 만나볼까요? 아일랜드 민요 이어집니다. The Lark in the Clear Air. 맑은 하늘 위 종달새. 이 맑은 하늘에 울려 퍼지는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내일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겠노라고 이 설렘과 기쁨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앤 머레이,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메뉴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모든 혼란과 반목을 뒤로하고 이 음악을 듣고 있어요.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노래를 멀리할 수 있겠어요. 세인트 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미녀는 아일랜드 노래였습니다. 맑은 하늘 위 종달새. 메저 소프라노 앤 머레이가 불렀고요. 그레이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20세기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후안 가브리엘의 세메 올비도 오트라베스. 당신이 날 잊었다면. 이별 후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아마 날 잊었겠죠? 그럼에도 난 그댈 계속 기다릴 거예요. 내가 또 잊어버렸네요. 당신이 더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애절한 가사의 노래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멕시코 가수 다니엘라 로모의 하모니입니다.

20세기 멕시코 노래 이 깐시온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구스틴 라라의 볼레로였어요. 노케 데 론다, 론다의 밤. 론다의 밤이여, 내 발코니를 얼마나 슬프게 지나치고 스쳐가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떠난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아픈 마음을 달빛에 빗대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롤란도 비아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멕시코 깐시온, 후안 가브리엘의 작품이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날 잊었다면.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멕시코 가수 다니엘라 로모가 함께 불렀습니다. 황용주님께서 매미 울음이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고 브람스의 갈색 리듬과 쇼팽의 따르르 야상곡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왔네요 하시면서 제주에서 사연 주셨어요. 이 애절한 멕시코 깐시오는 어떠셨나요? 여기 진짜 가을 여인이 계시네요. 권미류님, 가을에 태어나신. 오랜만에 오셨어요. 잘 듣고 계시다고. 가끔 이렇게 저 여기서 듣고 있어요. 손 들어주세요. 권미류님, 고맙습니다. 공숙경님, 하늘 보러 잠시 나갔다 와야겠어요. 네, 오늘 진짜 지금 이제 햇볕은 조금 그 따가움이 좀 가셨으려나요? 잠시 숨 좀 돌리고 오시죠, 공수경님. 8644 쓰시는 분, 아침에 좀 쌀쌀하게 겉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햇님이 쨍한 바람에 겉옷이 짐이 되고 말았네요. 추석 지나면 진짜 가을이 오려나요? 저녁에도 겉옷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추석 연휴를 골골거리면서 보낼 순 없잖아요.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위베르 디호의 샹송. 샹송의 명곡이죠. 슬르시엘 드 파리. 파리의 하늘 아래였습니다. 파리의 하늘도 지금 이곳 하늘처럼 이쁘려나요? 파리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노래인데요. 파리의 하늘 아래 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연인들이 거닐고 있지. 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선율 위로 그들의 행복이 지어지네. 파리의 하늘 아래 센강은 흐른다. 영화 주제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윤승자님께서도 저도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신고해 주셨어요. 0184 쓰시는 분, 가을은 짧고 추석 연휴도 짧고 노날 방송 시간 한 시간도 짧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근데 이렇게 아쉬워야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일 찾아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브랜디시 축배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 사귀의 여인 비올레타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청년 알프레도가 먼저 축배를 제안하면 비올레타가 답하고요. 파티의 하객들이 모두 잔을 부딪히며 합창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진 비올레타와 알프레도 두 사람, 이 알프레도의 갑작스런 사랑 고백을 듣고 난 뒤 비올레타가 부르는 노래 에스트라노 샘플레 리베라, 이상하다 이상해 언제나 자유롭게까지 감상하시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 테너에는 프랑코 보니솔리,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교계 여인 비올레타의 아리아였죠. 이상하다 이상해 언제나 자유롭게. 이 순수 청년 알프레도의 사랑 고백에 난 사랑 따윈 몰라 자유롭게 살 거야 소리치지만 이상하다 이상해 제목에서 얘기하죠. 사실 그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알프레도의 음성이 들리고 말이죠. 먼저는 마십시다 행복한 술잔으로 파티의 합창곡 축배의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미렐라 브레니, 테너에는 프랑코 보니솔리,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과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헨델의 작품 앤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송가 중에서 첫 번째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Eternal Source of Light Divine,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 앤 여왕을 찬양하는 노래죠. 소프라노 엘린 매너 앤 토마스의 음성입니다.

헨델의 성스러운 빛의 영원한 원천이여, 앤 여왕 탄신일을 기념하는 송가였습니다. 소프라노 엘린 매너앤 토마스가 불렀습니다. 이 헨델의 오페라를 아주 풍성하게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추석 특집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 바로크 오페라 무대 위에 피어난 인간의 목소리. 17,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의 탄생과 변화를 따라가는 특별한 음악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몬테베르디, 퍼셀, 라모, 비발디, 이 헨델 같은 주요 작곡가들의 흥미진진한 오페라 이야기와 아름다운 아리아들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크 오페라로 떠나는 이번 여행이 좀 낯설지 않을까 걱정을 붙들어 매시죠. 정말 이야기 보따리세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숙 교수가 친절하고 재미있는 해설로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고향은 어떤 곳일까?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오래 살았던 곳일 수도 있고 그저 돌아가고 싶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독일 시인 아우구스트 폰 플라텐, 그가 보덴제를 배경으로 지은 시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이어지는 시 보덴제에서인데요. 보덴제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세 나라에 걸쳐 있는 큰 호수. 알프스를 바라보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호수라 예부터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오갔던 곳이죠. 플라텐은 시 첫 번째 부분을 바로 그 호수 위에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순풍이여 돛을 부풀려다오. 내 배를 저 먼 기슭으로 실어가다오. 떠나야 한다면 난 기꺼이 떠나리라. 순풍이여 돛을 부풀려다오. 내가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있거라 스위스의 들판이여. 순풍이여 돛을 부풀려다오. 비록 내가 이곳의 황홀함 속에 머문다 해도 저편에서는 사랑의 끈들이 날 붙잡고 있으니. 참 행복한 귀향이죠. 눈앞에 펼쳐진 보덴제 풍경이 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고향을 향하는 시인의 마음을 붙잡지 못합니다. 저편에 있는 사랑하는 이가 그를 부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두 번째 부분에 이르면 고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난 그대의 백합 같은 손을 잡으리라 기대했소. 더욱 다정한 인연이 우리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생각했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말이요. 아 슬프도다. 그댄 나보다 먼저 떠났구려. 훨씬 더 좋은 고향으로. 아 슬프도다. 나 또한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머지않아 내 작은 배를 몰아 그 더 좋은 고향으로 가기를. 오 사랑하는 이여. 첫 번째 부분에서 그토록 서둘러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하지만 돌아가 보니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의 고향은 사랑하는 사람이 날 기다리는 곳이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의 훨씬 더 좋은 고향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죽음 너머의 세계가 되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고향, 먼저 떠난 사랑이 있는 고향. 그 사이에서 이 고향이라는 말의 뜻도 달라집니다. 슈만은 플라텐의 시 보덴제에서를 작곡하면서 시의 두 부분을 모두 하나의 작품 안에 담습니다. 1846년 작곡되고 48년에 출판된 네 개의 노래, 작품 번호 59의 제2곡. 피아노 반주 없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함께 부르는 무반주 혼성 4부 합창곡. 하나의 보덴제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고향이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고향으로 바뀌는 노래. 슈만의 암 보덴제, 보덴제에서입니다.

고향을 노래한 슈만의 합창곡 보데노소에서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슈만의 합창곡입니다. 요랑의 무리. 오르페우스 보컬 앙상블의 하모니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가 달에 대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달에서는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고 일교차가 무려 300도에 이른다는 것. 수많은 운석이 쏟아져 흉터 많은 얼굴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지구로부터 3.8cm씩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달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향한 쪽으로 조금 길어진 달걀 모양이라는 것. 달에서도 문퀘이크라고 불리는 월진이 발생한다는 것. 달에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폴로 11호의 우주인이 남긴 발자국은 수백만 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달은 대기가 없어서 태양이 떠도 하늘이 어둡다는 거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주친 세상 풍경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씩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9월 2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Fly Me to the Moon의 프랑스어 버전이었습니다. 제목이 Volons vers la Lune였어요. 달을 향해 날아가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가수 라우라 피히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소현 씨, 점점 차오르는 달을 보며 작은 소원 하나 빌었네요. 그리고 행복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아, 나 아도 몸무게가 달에 가서 줄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좀 너무 멀고 힘들죠? 그쪽까지 가기는. 네, 여기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경한 씨, 우주는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어느덧 들판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이른 저녁 따뜻한 커피 한 잔 곁에 두고 6시에 채널을 새음으로 맞춰둡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시작과 함께 늘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김경한 씨.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추석 연휴 첫날인 목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내일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새음 가족이신 배우 박지원 씨와 함께하는 추석 특집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내일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린드미엘. 제목이 프랑스어인데 허니문이라는 의미죠. 이 곡 프랑스의 집시 재즈 기타리스트 오노 윈테르슈타인이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을 바우바우 아들라 독일 출신의 집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와 작곡자인 오노 윈테르슈타인이 함께 기타를 연주합니다. 들어보시죠.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가운데 아리아를 전해드렸습니다. 지안 왕의 첼로, 요란 술쉐르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독일의 집시 기타리스트 바우바우 아들러가 연주한 룬드미엘 허니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YJL1030님, 아파서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우울했는데 좀 멋진 음악을 들으며 힐링합니다. 빌라로보스 정말 오랜만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0426번 쓰시는 분, 딸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데리러 가고 있어요.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많이 막히네요. 하지만 세상에 모든 음악이 있어서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또 따님과 함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345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샤를 아즈나부르의 곡을 청하셨는데요. 이 곡도 좋아요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억문에 모아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제목의 곡이죠.

세 곡의 샹송을 전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1960년대 오래전 샹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Les Amants, 연인들이라는 곡이었어요. 샬레 듀몽이 작곡하고 에디트 피아프가 작사한 곡인데요. 노래를 샬레 듀몽이 불렀죠. 이 익숙한 피아프의 목소리도 있지만 뭐 본격적인 듀엣곡이라고 하기엔 좀 뒤로 물러서 있고 코러스를 넣어주었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샬레 듀몽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의 코러스가 함께한 Les Amants, 연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크리스토프라는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960년대 중반에 데뷔한 지난 2020년에 세상을 떠난 가수입니다. 그냥 크리스토프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어요.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알린이라는 곡, 그의 뭐 대표곡 가운데 하나인데요. 데뷔 앨범에 수록된 거의 데뷔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샬 아즈나부르, 동유럽의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그가 곡을 쓰고 노래한 엉문의 모아, 나를 데려가 주세요 였습니다. 에버라이트 008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유튜브로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세금도 라이브로 볼 수가 있던 거예요 하셨네요. 6년째 해외에서 고정 청취자인데 오늘 알았어요. 저는 스코틀랜드에 사는데 아이 낳고 코로나 시절 혼자 수유하면서 갇혀 있을 때 세음 들으며 살아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BBC 라디오보다 세음 음악 선곡 퀄리티가 월등하다고 주변에 얘기하며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BBC가 참 엄청난 라디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네 또 주변에 말씀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버라이트 008님 스코틀랜드에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금주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2002년 4월생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과 동갑인 아들이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 아들이 9월 23일부터 잠시 한국을 떠납니다. 공부하러 일본으로 가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앞둔 아들이 건강하게 목표했던 것을 차곡차곡 해내길 응원하며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 듣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23일 날 떠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내일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계시겠죠? 네,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신 곡 전해드리죠. 아르보 페르츠의 곡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오늘은 영국 출신의 두 연주자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르보 페르츠의 거울 속의 거울, 슈피겔 임 슈피겔이었습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726번 쓰시는 분, 퇴근길 부산 광안대교의 가을 저녁이 아름답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네요. 네, 부산 이 바닷 광안리에 멋진 풍경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도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3956번 쓰시는 분, 음악과 사진이 어쩜 이리 잘 어울리는지 가슴이 파르르 떨립니다. 네, 음악 들으시면서 사진 보시면서 문자 주셨나요? 그리고 3158번 쓰시는 분, 슈피겔임 슈피겔이 흘러나오는 지금 도서관 창밖으로 점점 차오르는 달이 빛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며칠 후면 아주 꽉 차겠죠. 문자 고맙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립니다.

해가 정말 짧아져서 이제 뮤직 인사이드를 들려드릴 무렵이면 어둑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둑한 하늘이 펼쳐질 때는 첼로 선율이 떠오르고 깊고 푸른 빛과 슬픔을 잘 다루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 데이빗 달링의 음악이 떠오르기도 하죠. 오늘은 데이빗 달링의 Remembering Our Mothers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2009년 앨범 Prayer for Compassion에 수록된 곡인데 이 앨범의 곡들은 기억, 연민, 용서, 전쟁, 평화, 삶, 그리고 자연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죠. Remembering Our Mothers, 이 곡의 제목이 My Mother가 아니라 Our Mothers라는 것에 마음이 머뭅니다. 데이빗 달링은 왜 Our Mothers라고 했을까?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곡이면서 모두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곡,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게 하는 곡이라는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곡은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의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 사데 21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하나의 언어처럼 탐구한 현대무용 작품이었는데 데이빗 달링의 깊고 웅장한 선율이 어떤 무용으로 피어났을까 궁금해집니다. 데이빗 달링의 작품 중에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은 마이너 블루가 고독한 저녁이라면 Remembering Our Mothers는 기억이 머무는 저녁에 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첼로가 낮은 음으로 기억 너머의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보는 저녁. 거기엔 나의 어머니도 있고 우리의 어머니도 있고 시대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깊고 장중한 그리움을 품은 곡 데이빗 달링의 Remembering Our Mothers를 들으면서 저마다의 기억 속으로 잠시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 슬픔보다 더 깊고 오래된 슬픔, 연민의 마음으로 떠올리는 세상 모든 어머니. 데이빗 달링이 그린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쩌면 마치 신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은 존재가 아닐까. 작게는 오늘 저녁 우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해주는 마음이고, 크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의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데이빗 달링이 작곡하고 연주한 곡 Remembering Our Mothers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어드린 곡 역시 어머니에 대한 곡이죠. 드보르작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전해드리죠. 체코 출신의 메조소프라노죠. 막달레나 코셰나의 노래, 사이먼 레틀의 피아노, 그리고 앤드루 마리너의 클라리넷 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Todas las Madres del Mundo, 세상의 모든 어머니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스페인의 시인 미겔 에르난데스 시에 실비아 페레스 크루스가 곡을 붙여서 노래했는데요. 카탈로니아 출신의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전쟁의 참상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깊은 슬픔이 담긴 시를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Todas las Madres del Mundo, 세상의 모든 어머니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드보르자크의 가곡집 집시의 노래 가운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막달레나 코시에나의 노래, 메조소프라노죠. 그리고 사이먼 레틀의 피아노, 안드루 마리너의 클라리넷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5805번 쓰시는 분, 어제가 친정어머니 기일이었는데 오늘 음악들이 오랜 그리움을 더 깊게 합니다 하셨네요. 또 0810번 쓰시는 분도 못 갈 뻔했는데 남자친구 덕분에 엄마 성묘 다녀가는 길입니다. 막히는 길이지만 같이 라디오 들으며 노을도 보며 가니 참 좋네요. 항상 고맙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시겠죠? 참 좋은 남자친구분이시네요. 네, 081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분입니다.

애청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경숙 씨, 한 달 전 별안 간 남편을 멀리 보낸 친구 민자, 자매 같은 친구에게 뭐라 위로의 말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늘 이 시간을 경청하는 친구니 음악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 곡을 정하셨어요. 네, 자매 같은 친구라고 하셨는데 아무 말 안 해도 이렇게 음악 한 곡 전해주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친구분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들으신 곡 빈센트였죠. 돈 맥클린의 노래. 돈 맥클린이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고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에게 편지를 쓰듯 곡을 만들었고 불렀습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420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초가을, 이른 저녁을 먹고 좋아하는 산책을 나왔어요 하시면서 듣고 싶다고 하셨던 곡,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넘버 Once Upon a Dream 이었습니다. 어제는 This is the Moment, 또 다른 넘버를 전해드렸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대표하는 두 곡이죠. 오늘은 Once Upon a Dream, 지킬 박사의 약혼녀 엠마가 부르는 노래죠. 이 곡 오늘은 린다 에더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빈센트 듣는 동안에 띄워드렸던 사진을 보내신 분이네요. 중3 아들이 노을 사진을 찍더니 엄마 새음에 보낼 거죠 하네요. 와 멋진데 했더니 씩 웃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말수가 줄어든 아들이 건넨 노을 한 장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저녁. 오늘도 새음과 함께 합니다 하셨어요. 멋진 노을 사진. 네, 그 숲 위로 펼쳐지는 구름과 또 지는 해. 노을 사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밀롱가 트리스테입니다. 슬픈 밀롱가죠. 셀리 포터 감독 주연의 영화 탱골레슨에서 들을 수 있었던 곡인데 영화에서는 그 둥근 원탁 앞에 앉아서 새로운 그 새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빈 종이 위에 연필을 집어드는 장면에 바로 이 곡이 흘렀습니다. 우고 디아스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